0: 이젠 하겐
1: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 로버
0: 돈 워리 비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컴퓨터를 하다가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면 이미 키보드 사이의 세균이 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식을 집어먹느라 손가락에 묻은 침이 키보드로 옮겨가면서 숨어있던 음식물 찌꺼기와 만나면 포도상 구균과 같은 세균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탈리아의 분석 결과 대학교에 있는 30대의 노트북 중에 한 대를 제외한 모든 키보드에서 포도상 구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컴퓨터 사용 중엔 간식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어렵다면 포크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소독제나 소독용 물티슈로 키보드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오염을 85% 이상 줄일 수 있다니까 간단히 키보드를 닦아 세균을 막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속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2분경 12시엔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 김경진님을 찾고 있습니다. 경진님은 납작 복숭아를 샀지만 아직 맛을 못 봤다며 오늘 먹어보고 후기를 남기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경진 주주님,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납작 복숭아 후기 사연 조속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8881님이 점심을 든든히 먹고도 배가 고파 지금 꽈배기 두 개에 팥도넛 하나를 설탕에 듬뿍 묻혀서 드시고 있다는데요. 같은 시각 김가람님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다며 지금 간식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매콤의 안방 요정 개그우먼 박소영 씨가 지난 8월 28일 금요일 딸 메리를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후! 박수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도분만 30시간 진통 끝에 힘 3번 주고 메리가 뿅 하고 태어났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12시의 패밀리와 주주님들의 뜨거운 축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메리 그리고 소영 언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 드디어 나왔다. 축하해.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유에 이어서 소녀시대의 키싱유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경진님께서 오셨다. 저요. 납작복숭아 후기 들려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지금도 방송 실시간으로 잘 듣고 있답니다. 근데 납작복숭아는 뽑기를 잘못했는지 그냥 맥맛이었습니다. 아쉬워요. 흑흑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뽑기를 잘해야 되나 봐요. 저도 예전에 납작복숭아 하도 막 옛날에 친구들이 뭐 어디 뭐 유럽여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막 납작복숭아 맨날 이쁘게 사진 찍고 막 그 인별그램에 올릴 때마다 되게 부러워가지고 나중에 뭐 먹을 수 있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뭐 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제가 좀 뽑기를 잘못했나 싶긴 해요. 진짜 맛있는 납작복숭아는 도대체 어떤 맛인 거예요. 또 우리 8783님께서는 별단유 마음 따뜻한 소식 감사합니다. 메리 탄생 너무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별단유가 아니죠. 완전 대박 뉴스죠. 여러분 12시엔 패밀리인 우리 소영씨가 게릴라 고시판 소영씨가 지난 금요일에 메리를 출산했습니다. 우후! 아니 여러분 지금 인별그램 소영씨 거 들어가면요 우리 예쁜 메리 사진도 보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소영씨를 닮아서 너무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보면서도 안 믿기고 참 우리 소영씨 몸도 조그맣거든요. 말랐어요. 이 조그만 몸에 어떻게 이 애기가 들어가 있었는지 애기가 애기를 낳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경찬씨도 그게 뭐라 그러죠? 아이 여기에 아빠 품에 안는 거 캥거루 캥거루 케어. 맞아 맞아. 그거 하는 사진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축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소영씨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다 이렇게 보고 댓글 달지도 몰라요. 근데 사진도 보면 우리 이제 막 출산한 사람 같지 않게 너무 또 우리 소영씨가 눈이 똘망똘망하니 청명하게 그러고 뜨고서 메리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얼른 얼른 우리 소영씨 인별그램 들어가서

많이 또 축하해 주세요. 우리 소영 씨 회복 잘 하시고 한 이제 얼마면 될까요? 한 2주? 2주만 기다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박혜현님께서는요, 공원 산책하다가 소나기가 오네요. 쉼터에서 비 피하며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빗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왠지 센치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 빗소리는 집 안에서 들을 때 또는 차 안에서, 그쵸? 차 안에 있을 때 잠깐 주차해놓고 이렇게 빗소리 이렇게 차에 투두두둑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 소리 들으면 좀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우리 조미선님께서는 주디 여기는 의류 매장인데요. 방금 가을옷 디스플레이를 다 끝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리하고 진열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깔끔하게 바뀐 매장을 보니 뿌듯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우리 차연아님은요. 8월 내내 너무 더워서 휴가를 못 가고 드디어 내일 아랫지방으로 여행 가는데 비가 계속 오네요. 저는 여행만 가면 비가 와요. 날씨 요정 주디 부디 제 여행 을 응원해줘요. 에픽하이와 유나의 우산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같은 날에, 그러니까 저보다는 사실 우리 효진 실장님이 진짜 날씨 여왕님인데, 아우, 우리 여왕님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 한번 잘못 놀렸다가 괜히 우리 연아님 여행 오는데 비 더 쏟아질 수도 있어서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연아님이 신청해주신 에픽하이와 유나의 우산 듣고 와서 문자 더 만나볼게요.

에픽하이와 유나의 우산 듣고 왔습니다. 우리 강미영님께서 여기는 대구입니다. 햇볕 쨍쨍한 32도, 무더위에 듣는 우산은 참 색다르네요. 같은 대한민국 아래 참 날씨도 다양하네요. 이런 게 라디오 듣는 맛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8280님은요. 추디, 오늘 4년 동안 내던 대출금 오늘 일시 상환했어요. 이번 달부터는 허리띠는 졸라매야 하지만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라 뿌듯합니다. 히히. 9월 시작 모두들 파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8024님은 추디, 현재 저는 호남선 KTX 음성 측정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오전에 목포까지 갔다가 지금 오송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0922님은요. 주디, 친한 동생이 숙성 우유를 만들어줘서 그걸로 라떼를 타먹었는데요. 진짜 웬만한 카페에서 파는 라떼보다 맛있네요. 부드럽고 달달한 게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라고 궁금하네요. 어떤 느낌인지. 그냥 우유랑 숙성 우유랑 또 뭐 미묘하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또 우리 2216님께서는 저는 어제까지 근무하던 곳을 퇴사하고 나왔어요. 퇴사 의사 박히고도 다음 직원 안구해져서 6개월이나 더 일하고 나왔네요. 다행히 어제부터 새로 오셔서 인수인계 해드리고 나왔어요. 내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데 하루 쉬는 오늘이 너무 꿀맛 같네요. 다음 직장에서도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퇴사하시기 전까지 정말 얼마나 많이 또 고생하시고 또 많은 변화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다음 직장에서도 무조건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이서연님께서는요. 저는 대학 강사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강했어요. 이번 학기도 파이팅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개강했으니 개강해져야죠. 그쵸? 또 우리 7728님은요. 엄마가 오늘 난소에 혹이 있어 제거 수술을 받고 다행히 별탈 없이 회복 중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작은 수술조차 받지 않고 건강하길 바랄게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이 이렇게 또 간절한 마음과 또 사랑이 있으니까 무조건 또 회복 잘하실 거고 또 건강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4: 경민대학교.
5: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4: 경민대학교.
3: 취업에 강한 대학
4: 경민대학교.
5: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9: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10: 난 푸짐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내가 받게 된 선물 리스트 지금부터 소개해보겠다. 아늑한 호텔 친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잠옷 맛집 파이푼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주디와 주주는 언제나 하나. 선물은 이 안에 있어.
1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지영님께서 와 상품컷 퀄리티 대박, 장지은님도 9월 선물 소개 대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수진 성우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영광이에요.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3627님은요, 여기는 딱 적당한 정도로 비가 오고 있어요. 주디도 종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도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스텔라장의 It's Raining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어프프
1: 썬팅.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연의 기한84
2: 장도연입니다.
1: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2: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1: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연애에는
2: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에서 방송됩니다.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호사

0: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보라누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자중 칼툭 쇼! 쇼! 쇼! 쇼!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달팽이 간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유상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DJ 저 김태균과 함께 오늘의 저의 파트너는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인 가수 전록담 이정입니다. 아 좋아.
0: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부신 날이에요. 앞에 반짝이 부대가 앉아있어갖고
1: 예, 맨 앞줄에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예,
0: 반짝이 부대가 보는 라디오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반짝이 부대 왜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기라고
1: 축하 무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 사절단인 것 같아요.
1: 예, 아 심지어 2년 연속입니다. 아 오늘 이 소식을 안 전해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이랑 박찬이 분들은 우리 균디 수트빨 균디가 수트빨이 잘 맞죠? 근데 어디 갔다 오셨나 무슨 날인가 싶으실 텐데 아 우리 균디께서 생방송 오기 전에 뜻깊은 상을 받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무려 2년 연속 올해 브랜드 대상 라디오 DJ 부분 김태균! 2년 연속! 라디오 DJ 1등이란 소리죠.
0: 아, 2년 연속을 이제 받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 야.
0: 사실 20년째 해왔는데 그전은 왜 안 좋고 이제에서 2년 연속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이제 브랜드 대상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1: 야, 맞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리고
1: 아, 그동안 모르셨나?
0: 예, 아 그랬나 봐. 이제 네. 뭐 쭉 주면 되지 뭐.
1: 네.
0: 아, 그 얼마 전에도 그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컨디쇼가 네. 대한민국 전체 청취율 1위를 압도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1: 맞습니다.
0: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또 이런 상까지
1: 들어왔고 경사의 경사.
0: 이게 덕분입니다. 사실 매일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와주신 분들 문자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우리 방송놈들 아 고생이 많아요 방송놈들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그 스페셜 DJ분 오늘은 너잖아요. 그렇죠?
1: 예, 아, 오늘 또 특별히 제 9월의 첫날 상을 받은 날 제가 또 함께할 수
0: 의미가
1: 있어서
0: 있죠, 의미가
1: 너무나
0: 있죠.
1: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예,
1: 아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서 오늘 방송놈들이랑 저랑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0: 예 오늘 끝나고 회식이 있습니다.
1: 아 오케이
0: 오늘 내가 쏜다.
1: 나이스.
0: 아 방청객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 아 미안합니다.
0: 아 오늘은 방송을 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 아 아쉽죠.
0: 중간중간에 선물도 쏠 거예요.
1: 아쉽습니다. 아
0: 좋습니다. 그럼 첫 곡은 내 노래를 드나 그러면?
1: 어? 아 아쉽게도 아, 원래 들으려고 했던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곡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컬투쇼 쇼다라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이런 일도 없죠.
0: 덕분입니다.
1: 에, 언제나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밴드죠. Mr. Big의 To Be With You.
0: 내 얘기네 Mr. Big.
1: Mr. Big.
0: Hey.
1: Mr. Big.
0: Hey, come on. 안녕하세요, Mr. Big.

0: 미스터 빅, 큰 아저씨죠?
1: 미스터 빅 아저씨.
0: 예예, 예. 큰 아저씨의 노래였습니다. To be with you.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 예.
0: 그렇죠?
1: 예. 20년
0: 축하 문자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샵에 1077로 좀 보내주세요. 50원 정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좀 써주세요. 예. 아, 9248님입니다. 균디 축하드려요. 저도 균디 위에 투표했지요.
0: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 더 뜻깊은 상인 게 뭐냐면 네. 소비자들이 투표를 해서 뽑히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0: 누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소비자들의 투표로 의미가 있는 거죠.
1: 네, 보탬은 작았지만 축하드려요. 네. 보내주셔서
0: 감사합니다. 9248님. 박진아 씨.
2: 균디 오랫동안 라디오 DJ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0: 아, 박진아 씨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니까
2: 내가 더 고마워요.
0: 자, 오늘 방송 예고 좀 할게요. 2부에는 뭐 하는지 우리가 우리 예, 록다미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1: 그렇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행번 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랑 록다미랑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음정, 박자, 가사. 가사가 정확해야죠.
0: 가사 멜로디 특히, 정확해야 돼요. 네,
1: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성공이고 성공하시면 백화점 상품권이 적립되고요. 틀리시면 당연히 선물은 없습니다. 문자로만 신청받습니다. 고릴라로 신청하면 안 되는 건 어?
3: 당연한 얘기.
0: 정의가 미는 유행.

0: 거예요?
1: 예, 제가 한 세 달 전부터 만든 건데
0: 예, 예, 예.
1: 형이랑 저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0: 자, 오늘
1: 도와주세요.
0: 3, 4부에는 특선 라이브가 있죠. 컬투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조합인데 활동명이 독특해서 인터넷창에 검색할 때 검색이 살짝 어려운 가수 특집입니다. 사자성어 적재적소, 화물차의 짐을 적재하는 거 아니고요. 기타리스트 겸 가수, 천재 가수 적재가 나옵니다. 예.
1: 나이스.
0: 알죠, 적재?
1: 아, 적재 보고 싶어요.
0: 그거 별 보러 가는 가수.
2: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0: 이게 원래 박보검 노래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예, 적재 노래예요. 적재 노래.
1: 맞습니다. 원곡자입니다.
0: 예, 종이에 구멍 뚫는 펀치 아니고요. 오락실에 네. 주먹 파워 경쟁하는 펀치 기계 아니고요.
1: 네?
0: OST 여왕 가수 펀치가 나옵니다. 아~
1: 그 펀치가 나와요.
0: 아, 라이브로 두 분이 또 3, 4부의 노래로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1: 아,
0: 아 우리 균디 브랜드 대상 DJ 부문 이거 수상한 거 축하 가수 또 이렇게 축하 사절단으로 두 분이 와주시는데 록다미가 뭐 노래 조금만 불러주면 안 됩니까? 축하.
1: 아, 저는 뭐 저는 불러드릴 수 있죠.
2: 나는
1: 어 그러면은
0: 다시는 하지 말라고 수상하지 말라는 거야?
1: 다시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축하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나는 영원한 태균의 등불이 되리라.
0: 역시 우리 록다비 잔치로구나.
1: 헌신구나.
0: 자, 잔치여도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죠. 광고는 꼭 들어야 되죠.
1: 그렇습니다.
0: 어? 당연한 얘기.
1: 아, 좀 같이 해주세요. 근데
0: 어, 같이 좀 해주세요. 예. 광고는 꼭 들어야 되죠.
1: 예.
0: 어? 당연한 얘기.
1: 감동적이야.
0: 되게 감동적이야.
1: 처음으로 다 따라했어. 감동적이야.
0: 자, 광고 듣고 렛고무 코너 가겠습니다.
1: 괜찮죠?
0: 광고 주세요. Here we go.

0: 가면 하하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건강기능식품.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유재석.

0: 다시 들어도 더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트지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들어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2: Let go, let go, move,
0: let go, move,
1: let go, move.
0: 자, 걸트쇼에는 생방송 말고도 너튜브의 에라우라는 채널에 들어가 보면 걸트쇼의 그렇죠. 레전드급 사연들을 뭉태기로다가 그냥 몇 시간을 연속으로 들어도 그냥 계속 깔깔거리는 사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연들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레전드 사연 중에 한 편을 다시 들어보고요. 그럼 또 재밌어. 어? 근데 그 사연에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꽃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레꺼무.
1: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개그맨 곽범 씨가 소개해 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걸트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Let's go!
3: 네, 그냥 남자분이고요. 짧게 퍼온 글입니다. 진짜 짧습니다. 야, 형이다! 형이 할 말이 있어서 짧게 성다. 너희 중에 머리 감을 때 쉬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지 마라. 형도 머리 감을 때 쉬를 하는데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 감다가 바지에 쉬했다. 아! 파블로프의 개가 된 기분이다. 바지 갈아입으러 가야 돼서 길게 못 쓴다. 이만 끝.
0: 아, 습관이 된 거야.
3: 어,
0: 습관이 됐어.
3: 머리에 물만 묻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
0: 진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1: 와, 머리에 물만 나면.
0: 왜냐면 샤워할 때 머리를 제일 먼저 감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변을 가끔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와, 그럼 안 돼요.
0: 예. 그러면 이제 이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미용실에서.
1: 참네. 아, 말도 안 돼.
0: 눈을 감았나?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옷을 싸지?
1: 아니, 눈을 감았겠죠.
0: 어?
1: 눈을 감았지.
0: 머리를 감겨주고 네. 눈을 감았는데
1: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0: 보통 옛날에 이발소는 엎드려서 이렇게 감겨줬는데 요즘에 네. 이렇게 누워서 감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야, 말도 안 돼, 진짜.
0: 미쳤네, 미쳤어, 지금.
1: 아, 왜 그래.
0: 자, 걸트쇼 레전드 사연. 정말 짧지만 아주 굵었습니다. 그냥 미용실 근데 이 소리 들으면 또 쉬하는 사람도 있다. 야, 누가 쌌다 이제 좀 짰어 지금.
1: 어,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
0: 자, 이 사연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를 다미다미가 알려주세요.
1: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0: 쌌구나.
1: 자,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직업병 포함.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습관처럼 했다가 어머머머머머 놀란 일.
0: 빠밤. 나이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버스 운전을 꽤 오래 몇십 년을 하시다가 택시로 전향을 하셨는데 습관이 무서워요.
1: 네.
0: 택시 운전하다가 정류장마다 다 서요.
1: 아, 어제까지는 버스 기사를 하시다가 오늘 택시를
0: 오늘 완행 택시도 아니고
1: 나오신 네. 건데 네.
0: 습관이 무섭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예.
0: 그리고 웨이터를 오래 하신 분인데 몇 분이 오셨어요? 이거 딱 많이 하다가 그냥 사적으로 엘베를 타다가 엘베 문이 열렸는데 몇
1: 분이세요? 어. 아, 습관이 무서운
0: 직업병이죠.
1: 거예요.
0: 습관이 예. 무섭습니다. 예. 자,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요 관련된 문자. 자, 이제 이거 외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50원, 100원, 150원 무료. 이거 외치러 오시면 자, 집중하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예, 예.
1: 자, 집중.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고 뭐 편안하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샵 1077!
4: 문자!
1: 빈 문자!
4: 대박!
1: 합쳐서!
4: 대박!
1: 고릴라는!
4: 우와!

0: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보내요. 자, 제가 문자를 소개하고 딩동댕을 치면 습관 때문에 생긴 흑역사는 어쩔 수 없어버리지만 몸에 있는 때라도 깨끗하게 벅벅 묵은 때라도 밀어버리시라고. 자, 때밀이 타올 노랑 빨강 초록 세 장 세트. 네? 요거 드립니다. 요거 드려요. 이거 한 장씩 사기가 또 애매해갖고 이거.
1: 아, 여기 긴 게 있어요?
0: 예, 이렇게. 아, 이러고 손잡이까지 달려 있는 거.
1: 이야, 좋다.
0: 어, 등까지 밀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 예. 어, 예, 예, 알겠어요.
1: 어, 너무 좋다. 이거.
0: 자, 이태리 타올, 때밀이 타올. 이거 왜 이태리 타올 이러고 했지? 아, 이 색깔 때문에 그랬나 뭔가?
1: 에?
0: 왜 이태리 타올이에요?
1: 아, 나 들었는데 까먹었네. 문자 좀 보내줘요. 예, 예. 아, 왜 이태리 타올이었지?
0: 이태리에서 때를 엄청 미나?
1: 그러면은 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와. Wonder Girls.
0: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습관 때문에 생겼던 민망한 사건들 문자 보내주세요. Wonder Girls.
1: Tell me.
0: Tell me.

0: 대균.
1: 자, 오늘의 문자 주제는 직업병 포함. 저희가 지금 그 이태리 타월 3색이고 예. 노란색, 빨간색, 녹색이고 한 세트를 착불로 보내드리는데 착불로. 예.
2: 착불이에요.
1: 예.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어요.
2: 맞습니다.
1: 근데 여기 방청객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희한테 때타월을 선물을 주셨어.
2: 아, 이걸 갖고 다니세요 평소에? 명함이세요?
1: 예. 매일 때를 미시는 분인가 봐요.
2: 진짜 여기 노랑, 빨강, 초,

0: 파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오, 그러네.
0: 예, 초록이.
1: 자, 일단은 딩동댕 치면 대타올 세 장을 세트로 착불로 받게 됩니다.
0: 예.
1: 자, 최순영 씨. 아, 이태리 왜 이태리 타올이라고 했을까 해서 궁금했더니 찾아서 보내주셨네, 최순영 씨가.
0: 네네.
2: 원단이 이태리 원단이라서 그래요. 찾아보니까 제작에 쓰인 원단 비스코스 레이온이란 이 원단을 이탈리아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붙었다는 설명이 가장 널리 확인됩니다.
1: AI를 돌려본 모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1: 일단 그 좋은 정보 주셨으니까
0: 일단
1: 하나 드리고요.
0: 드릴게요. 저는 이게 폴리나 합성 이런 섬유인 줄 알았더니 나무에서 뽑았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이태리에서?
0: 이거를 짜는 방식 때문에 이 순수 한국 발명품이래요. 이태리 타올이.
1: 아.
0: 그러니까 원단은 이태리인데 이태리에는 떼미는 문화가 없잖아요.
1: 그지.
0: 근데 한국에서는 떼를 밀어야 되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랍니다.
1: 야. 대단한 거야, 한국.
0: 아, 대단합니다.
1: 우리 떼미는 그 목욕 관광 이런 것도 많이 왔었잖아요. 일본에서 막 오고 막 그랬었는데.
0: 온천으로요?
1: 아, 세신사가 없잖아요.
0: 아~
1: 한국만 있잖아요, 세신사.
0: 그러네.
1: 자, 문자 소개해 주시죠.
0: 네. 자, 7140님입니다. 아유, 이런 분들이 계시군요.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파에 누워 TV 볼 때 자꾸 바지로 손이 들어갑니다.
1: 아, 뭔지 알아. 아, 뭔지 알아. 예.
0: 본인 의지는 아니에요. 자. 처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또 손을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1: 아, 버릇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네. 습관처럼 들어가는
0: 아니, 본인 어우. 집에서만 하세요.
2: 아이고 뭐냐? 자네 그 지금 뭐 하는 건가?
0: 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때타올 드리고요.
0: 일납니다.
1: 장인 장모님 하나씩 드리세요. 1514님. 새로운 여친을 태우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해서 도착해 보니까 미쳤다.
0: 미쳤네.
1: 전 여친 집 앞에서 급하게 경로를 바꾸고 변명한 적이 있어.
2: 어, 여기 어디? 여기 왜 온 거야? 여기 어디야, 오빠?
1: 많이 데려다 준 모양이구나.
0: 내려는 안 했나?
1: 내려는 안 했을 거야.
0: 다 왔어.
1: 다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안 내려? 어휴.
0: 야, 큰일 날 뻔했네.
1: 야, 웃긴다 이거 웃긴다. 습관이 무서운 거야.
0: 야, 자. 진짜 이럴 수 있구나. 떼타올 드립니다. 자, 3277님.
3: 저희 남편은 직업군인인데요. 자다가도 잠꼬대를.
4: 그렇습니다. 아니다.
3: 이렇게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자면서까지 단아까를 외치는 남편아 고생 많다.
1: 아이고, 직업군인인데 또 이렇게까지 그렇게
0: 하나? 아이고. 얼마 안 되셨나 봐.
1: 그러네. 짠하네. 3924님.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어딜 가나 임대문이 붙은 상가만 보면 아유, 얼른 나가야 될 텐데.
0: 맞죠.
1: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걱정스러운 혼잣말을 합니다.
0: 아, 제가 이래요. 제가
1: 아유, 얼른 나가야 될 텐데.
0: 습관이야.
1: 임대업을 아유, 저 네. 저기 오늘도 붙어 있네. 저 안 나가는 거예요.
0: 아.
1: 임대업해요?
0: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했었으니까
1: 자 2부로 가서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부가 끝났네? 아유.
0: 얼른 나가야 될 텐데.
5: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6: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7: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6: 디자인도 예쁜데?
7: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7: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우리 친구도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어요?
3: 네, 친구랑 싸웠을 때요. 친한 친구랑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는데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나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럴 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가 필요해요.
4: 네, 엄마한테 혼난 날이요. 물론 제가 잘못했으니까 혼난 거지만요. 저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면 속상하거든요. 그럴 땐 누가 위로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그 슬픔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날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건네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쇼.
1: 뽑으려 강화운동.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2: 2부가 시작이 된 동시에 번호판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3: 2부가 왔어요. 1부가 끝나고 2부가 왔어요. 별걸 다 따라해요. 1부가 지나면 2부가 오는 건 어? 당연한 얘기.
1: 자, 직업병 포함해서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 습관처럼 했다가 어머머 논란이 몇 개를 더 소개하고 행보행전으로 갑니다.
2: 맞습니다.
1: 자, 읽어주세요.
2: 아, 아주 재밌는 사연이 왔습니다. 김상훈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대리기사를 5년 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된 첫날 손님을 집까지 모셔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제 택시를 드리고 택시를 두고 걸어 나온 적이 있어요. 택시 차 키도 손님한테 드리고.
0: 차 저 주시는 거예요?
2: 아, 대리면 오래 하시다가 와,
1: 아, 습관이 무서워.
2: 습관이 무서워요.
1: 권현진 씨.
4: 교회에서 아멘 하던 습관이 있는데요. 네. 지난달 이승철님 콘서트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아멘!
2: 아이고.
4: 외쳐버렸어요. 노래가 너무 은혜로 왔나 봐.
2: 히야 아멘! 이렇게 하셨나 본데.
1: 예.
2: 아, 8170님. 제 친구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옷 사려고 다른 옷가게로 옷 구경하러 피팅하는 손님을 보고 손님, 아유, 그거 작아요. 큰 사이즈로 갖다 드릴게요.
1: 손님 보고 직업병이죠.
2: 옆 가게에 가서.
1: 예.
2: 예. 이럴 수 있어요.
1: 너무 웃긴다. 아, 예. 대리하던 분이 택시에 가고 키를 주는 게 너무 웃기다.
2: 키를 키까지 주는 게 웃기죠.
1: 자, 2부로 행번행전 갑니다. 전화 뵀어.
4: 여보세요?
5: 행운을 드립니다. 쇼다넘게 드립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아, 29만 7천원짜리 쇠땡이를 쏩니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지. 돌렸으니까 언제가는 멈추겠지. 1, 2, 3, 4, 5, 6, 7. 행운의 번호가 랜덤으로 나오면 아, 끝자리가 잃지 않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랜덤으로 전화해서 노래 이어부를 위한 미션까지 성공한 도랑치고 가니까 거두이 조금 해보자. 먹고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좀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1: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1등이 되는 게 맞지? 저는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우리가 번호판을 돌려갖고 랜덤으로 번호가 기껏 번호나 일치하는 사람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디와

0: 균디가 아 노래를 부르다가 끊긴 부분부터
1: 그렇죠.
0: 멜로디와 가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외쳐주시면 제가 백화점 상품권을 적립해드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예.
0: 어?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다 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야. 선물 보장 빠밤.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익명 보장
2: 빠밤.
0: 익명 보장
2: 빠밤.
0: 아는 사람에서 익명 보장
2: 빠밤.
1: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시는 분들 모두 3만 원.
0: 3만 원.
1: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0: 어, 왜 없어?
1: 실패했으니까. 어?
0: 당연한 얘기.
1: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0: 빠바.
1: 전화를 받으면
0: 빠바바면서 지금
1: 예,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뭐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제발 불러 제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2: 빠바.
0: 지금 도전하세요.
2: 빠바.
0: 지금 시청하세요.
2: 빠바.
0: 김태균은
2: 빠바.
0: 됐어요. 자, 연습 전화 왔다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1: 네, 연습.
3: I'm so sorry but I love you.
0: 그렇지, 이름은 만원 적립이야. 어렵지 않죠?
1: 이야, 바로 다 나오네.
0: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신청을 안 하고 자기 번호만 끝번호가 나와서 어머 나랑 똑같은 번호인데 신청만 해놓고 막 설레고 긴장하는 사람도 있어. 미친 사람들이죠.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노래 잘할 수 있어요. 문자 샵1077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1: 제발 신청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자, 몇 번?
0: 몇 번? 여러분 끝번호를 외쳐주세요. 몇 번? 몇 번? 몇 번?
1: Number 7.
0: Lucky 7. The first number is number 7. 7 발음, V 발음 중요하죠.
1: 7.
0: 7인데 7. Listen and repeat. 7.
1: 7.
0: 7.
1: 7.
0: 몇 번이요, 주세요? 여기 여섯 번.
1: 7.
0: 한 번, 두 번. 여러분
4: 여보세요?
1: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0: 날아가는 이봐요.
1: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여봐요.
0: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 저, 라디오 끄시고
4: 아 네
1: 라디오를 끄세요. 옆에 누구예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4: 예쁜 꿈도 꾸었지.
0: 그렇지.
1: 아유, 잘했어요.
0: 예, 끊어요.
1: 끊어요.
0: 자, 만 원 적립됐습니다.
1: 만 원 적립. 다음 번호는 몇 번?
0: 몇 번, 몇 번?
1: 몇 번, 몇 번, 몇 번?
0: 안 들려, 안 들려!
1: 몇 번, 몇 번? 신청했어요? 아오, number zero.
0: Number zero, 0번, 빵번입니다. The second number is number zero. Zero.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Zero. 전화 받아요.
4: 여보세요.
0: 챔피언 소리 질르는 네가 챔피언 나게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4: 인생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
0: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4: 예.
0: 좀 더 신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 네.
0: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4: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1: 그렇지.
0: 그래 잘했네. 오늘 휴가인데 비가 와서 집에만 있네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바로 받았네요.
1: 네.
4: 아 네.
0: 휴가인데 어디 안 가고 뭐예요?
4: 어 집에 그냥 청소하고 컬트쇼 듣고 있어요.
0: 자 좋은 휴가죠. 그게 제일 좋은 휴가예요.
4: 네.
0: 네. 네 그래. 결혼하셨어요?

0: 아니요.
1: 그냥 혼자 사세요?
0: 네, 강아지랑 있어요.
1: 아, 강아지가 있구나.
0: 네.
1: 이름이 뭐예요?
0: 해교요.
1: 해교?
0: 네.
2: 강아지 이름이요?
0: 네.
1: 예쁘게 생겼나 보다.
2: 성도
0: 아,
2: 있어요?
0: 네. 네?
2: 성은 없어요?
0: 그냥 해교라고 불러요.
1: 왜 강아지한테 해교라고 붙였을까?
2: 그러게.
0: 아, 네. 해교처럼 예쁘게 생겨가지고.
1: 지금 해교 옆에
0: 네.
1: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1: 해교 소리 좀 들려주면 안 돼요?
2: 네. 해교야.
1: 해교야.
2: 해교야. 해교야. 월월. 멍멍.
1: 해교야.
0: 자고 있어요.
1: 어? 예? 자고 있다고요?
0: 자고 있어요.
2: 자고 있어.
1: 혹시 해교가 없는 건 아니죠?
0: 있어요.
2: 상상 속의 해교인가요?
1: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해교 엄마 끊어요.
2: 끊어요.
0: 맞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고맙습니다.
1: 자, 2만 원 적립.
2: 자, 다음 번호는 신청 안 했어요, 여러분들? 몇 번, 몇 번? 같은 번호는 안 나오네.
1: 예, 9번입니다. 넘버 나인. 비둘기 아. 넘버. 쪼 먹어야지. 9번입니다. 9번.
2: 아, 구르네. 전화 벨 소리가 9번이라.
3: 안녕하세요.

0: 정확했어.
1: 정확한 음정.
0: 아, 아주 쬐끄만 수제 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1: 네.
0: 몇 평짜?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1: 네, 네. 어디서 하세요?
2: 여기 경남 창원이에요.
0: 경남 창원.
1: 창원입니까?
0: 정확한 위치가 네. 어떻게 됩니까?
2: 네, 여기 성산구 남양동입니다.
0: 성산구 남양동에 수제 과자점이 그거 딱 하나 있어요?
2: 아,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1: 뭐 팝니까?
2: 여기 그냥 수제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0: 그 과자점 그 간판 이름이 네. 뭐예요?
2: 예, 달집 과자예요.
0: 달집 과자?
2: 네.
1: 어.
0: 달집 과자.
1: 달집.
2: 네.
0: 피낭시에도 있나요? 피낭시에?
2: 어, 피낭시 있어요.
1: 아, 있습니까?
0: 마들렌 있습니까?
2: 네.
0: 소금빵 있어요?
2: 예, 소금빵도 있어요.
1: 우와.
0: 내가 왜 다 알고 있지?
2: 어, 그러게요.
1: 쿠키도 있습니까, 설마?
2: 어, 쿠키도 있어요.
0: 그러면 뭐가 없어요?
2: 아, 김태균 씨가 없네요.
0: 그래도 2시부터 4시까지 매장에 네.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김태균도 네. 있어요.
2: 맞아요. 화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말씀 참 예쁘게 하신 달집 과자. 네,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5번 길.
2: 네, 네, 맞습니다. 네.
0: 남양동 성원 2차 아파트 상가동 1층
1: 111호.
0: 예, 예.
1: 1층에 있군요.
0: 잘
1: 되실 겁니다.
0: 오늘 컬투쇼를 어? 듣고 그 달집 과자점에 가시는 손님께는 뭘 서비스로 줄 수 있나요?
2: 아, 있는 거 그냥 다 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여기 있는 거.
0: 있는 거 다 주진 마세요.
1: 다 주진 마세요. 하나씩 주세요.
0: 예.
2: 아,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럼 그 근처에 계신 분 한번 달려가서 달집 과자 한번 팔아 주세요.
1: 달집 과자 화이팅!
0: 달집 과자 화이팅!
2: 네, 화이팅!
1: 안녕.
0: 자, 이렇게 해서 3만 원 적립.
1: 그렇다면 자, 다음 번호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홍 안 해주실 거예요? 3번입니다.
0: Number 3, 3번입니다. 누가 눈보뚜리를 누가 눈보뚜리 자, 3번. 아, 저기 중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알지?
1: 이 노래. 어?
0: 야, 중간 잠깐.
3: 네, 여보세요?
1: 어? 사랑.

0: 어, 땡큐, 땡큐.
1: 와, 땡큐. 우리가 확실치 않았는데.
0: 아, 우리가 확실치 않았어.
1: 혼자 일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혼자 일합니까?
2: 아, 저 치과 기공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치과 기공소?
2: 네네네.
1: 아, 그럼 기공사시겠네.
2: 아, 네, 맞습니다.
1: 아, 기공사는 원래 혼자 일합니까?
2: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1: 아, 그러시구나.
2: 네, 혼자서 좀. 그
1: 작업하면서 듣기에 컬처가 딱이죠?
2: 아,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1: 덕분에. 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행벌행전을 신청하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행불행전이라고 하셨어요. 행불행전. 불교 방송인 줄 알고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0: 예, 왜 그러신 거죠?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2: 어, 무교입니다.
1: 근데 왜 행불행전 신청한다고 하셨을까요? 본인도 어이가 없지 지금 보니까.
0: 행번입니다.
1: 행번입니다. 행운의 번호, 행운의 전화. 행운의 불교, 행운의 전화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
0: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아멘.
0: 네, 화이팅.
1: 4만 한정님, 다음 번호 갈게요.
0: 바로 다음 번호 갑니다. 몇 번? 몇 번? 7번? 어? 1번? 아,
1: 5번입니다. Number 5. 예. 놀랄 때 쓰는 번호. 오! 오! 번. 오! 오! 번.
0: 예. 호, 혹은 오. 어.
1: 아. 감동 받을 때 쓰는 넘버. 오! 번.
3: 여보세요?
1: 응? 여보세요?
3: 네.
1: 네, 컬투쇼예요.
3: 예, 반갑습니다.
1: 어, 이게 기쁘거나 놀랍지는 않으세요?
3: 네. 아, 여기 지금 화장실이라 가지고.
1: 아이, 그래요? 아, 큰 거 작은 거?
3: 작은 거.
0: 그러면 일단 여보세요 한 번만 해줘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됐어. 아, 아, 아.

0: 곁에서 항상 너의 곁에서
1: 아로한데 널 지켜줄 거야나
2: 아, 가사를 지켜줄 거야 아니고
3: 예, 저, 네. 가사는 정확한데 멜로디가
2: 네 멜로디
0: 항상 너의 곁에서
1: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2: 아직 일을 보고 계세요?
3: 지금
2: 아직 안 끝났어요?
3: 지금 일 보는 것 때문에
2: 안 끝난 거야?
3: 멜로디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항상 너의 곁에서
1: 널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0: 무슨 노래야
2: 할 때마다 바뀌네
3: 아까 좀 전에가 더 비슷했는데 그지?
1: 네
3: 자 거의 맞은 걸로 해드리고요 네. 일은 다 보셨어요?
1: 네 이제 지금 일어나려고요
3: 일어나
2: 아이 축하드립니다
3: 자 일어날 자, 자 잠깐 조용 다술 조용 자 그러면 물을 내려야 될 겁니까 물 내리는 소리 네. 한번 들려주세요
1: 네
2: 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3: 완벽한 하루구만
2: 완벽한 하루예요 9월 1일
3: 예
2: 이제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3: 5만 원 적립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아, 예 이제 그만 아니, 화장실 나가세요
2: 이제 제발 좀 끊어요
1: 네.
3: 예, 손 씻어. 나갈 때 손 씻어요.
2: 그만 얘기해. 오늘 끊어. 고맙습니다. 하나 더 가나요? 자, 다음 번호는 2번, 4번, 5번, 5번 방금 했어. 5번 방금 했어. 몇 번? 아, 2번. 2번이 나와버렸어요.
3: 자, 충청도, 전라도 넘버 2번.
2: 2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3: 2? 번 2번
2: 그래요 안 그래요?
4: 여보세요?
0: 나북이 이끌어 갔을 때에는 말없이
4: 보이 보내드리오리라
0: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0: 바다가 지키래 뿌리다.
1: 우와.
2: 우와, 완벽했어. 나이스.
0: 지금 감사합니다.
2: 족발집을 운영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0: 네.
2: 잘 돼요, 장사?
0: 그냥 저냥 되는 것 같아요.
2: 그냥 저냥, 그냥 저냥, 마냥 저냥.
0: 먹고 살 정도는 버는 거.
2: 아, 그 정도면 그래도 더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저
2: 홍보 한번 해드려요.
0: 저 저번에 한번 통화했었거든요.
2: 그때 어떻게 됐어요?
0: 랄랄님하고 통화했었어요.
2: 맞아, 아 저거다. 그러면 저기네, 사랑의 콜센터. 노래 불러주는 거.
1: 어디서 하세요, 족발집을?
0: 여기 충북 청주의 원마루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1: 청주요?
2: 충북 청주에.
1: 네. 그래서 2번으로 끝나는 거요?
2: 거기서 그 상호가 뭐예요?
0: 기톡찬 족발이요.
2: 에?
0: 기톡찬 족발이요.
2: 기똥찬?
0: 폭찬.
1: 기폭?
2: 기폭찬?
1: 기통?
0: 네, 맞아요.
1: 아, 통.
2: 기통찬.
0: 네네.
2: 어디 분평점이에요?
0: 네, 맞아요.
1: 아니, 어떻게 알았죠?
2: 아이고, 또 우리 방송들이 금방금방 검색하지.
1: 아유, 기통찬에.
2: 그 막국수도 있어요?
0: 네.
2: 우와.
1: 우와.
2: 그러면 저기 뭐 감자전 같은 거, 빈대떡 같은 것도 있나?
0: 아니요, 저는 없어요.
2: 저는 없어요?
0: 네.
2: 그 매운 족발도 있어요?
0: 네네.
2: 우와, 보쌈은요?
0: 보쌈도 있어요. 방금 보쌈 싸고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2: 아쉽겠네. 청주 가면 한번 들려야 되겠네. 네.
0: 아저씨는 제가 열심히 만들어드릴게요.
2: 아, 서비스는 아니고 열심히 만들어주신다고요? 예.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컬투쇼를 듣고 분평점에 딱 가면, 기통찬 족발집에 청취자들이 가면 뭐 서비스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0: 아니, 주먹밥 서비스로 드릴게요.
2: 뭐래? 뭐?
1: 주먹밥, 주먹밥.
2: 아, 주먹밥 맛있지.
1: 아, 좋죠, 좋죠.
2: 김 섞어갖고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2: 이야, 맛있겠다. 알았어요. 오늘 뭐 대박 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자, 6만 원 적립입니다.
1: 오늘 6만 원 적립입니다.
2: 형님하고 두 분의 자영업자 홍보를 해드렸어요.
1: 네.
2: 예,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11: 맞다, 개보리.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골치조가 청취율 1위를 차지하고 1등 DJ가 됐다고 챔피언 됐다고 이딴 노래를 또 방송놈들이 선곡을 한 모양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이 컬투쇼 DJ도 챔피언, 방송놈들도 챔피언, 듣고 계신 쇼다는들도 대한민국의 챔피언입니다. 야오!
1: 예! Yeah.
0: 싸이의 챔피언 듣고 우린 어디로 갑니까?
1: 3, 4부의 특선 라이브 적재 펀치님과 함께합니다.
0: 예! Yeah. 1, 2부가 끝났으니까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플랫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0: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우!

0: 달 수요일 가르치시오. 3부의 문을 엽니다.
1: 3부가 시작돼버립니다.
0: 방청 오니까 어때요? 신나죠?
2: 네.
0: 왜 이제 왔어요? 20년을 기다렸잖아요. 친절하게 왔었어야지.
1: 그러게요.
0: 아 진짜 에. 오래하고 볼 일이죠.
1: 예. 네.
0: 걸투쇼는 현장에 오면 그냥 생동감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들을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청을 와야지 이 느낌을 느껴야지 쇼다노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요.
1: 신청하신 분 중에 당첨이 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0: 어? 당연한 얘기.
1: 신청만 해선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에 1088입니다. 50원의 정보 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걸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제발 간단하게 좀 적어서 신청을 해주세요.
0: 예, A4지 한 장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소개를.
1: 예.
0: 저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자, 내일 예고를 잠깐 드릴게요. 내일 스페셜 DJ는 수요일의 남자, 네. 우리 가수 황치열, 네, 우리 열디가, 열디가 함께하는 내일은 특별 초대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 두 배우가 부부로 만났다니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1: 뭐야.
0: 영화 비광의 주인공, 우리 이영, 아마 배우 중에 이영이 가장 걸투쇼 최다 출연이 것입니다. 류승료! 정말 오랜만에 걸출쇼에 찾아옵니다. 하지원!
1: 하지원!
0: 그리고 김시아! 딸 동주를 연기한 김시아 배우. 이렇게 세 분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재밌겠어.
1: 내일 올 걸 뭐예요? 내일 올 걸. 오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0: 그냥 매일 신청을 다 해놔. 네. 그냥 아무 때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니까 백수들이 뽑힐 확률이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3, 4부에는 중간만 가자. 우리 조 재즈. 아, 재즈랑 또 함께 할 거거든요.
1: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긴급 공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균디가 대한민국 라디오 DJ 부문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방송놈들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 지금 이 시간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문자 읽힌 모든 분들께 햄버거의 클래식 맥도날드 땡에서 불고기 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0: 세트예요. 세트.
1: 한품 아니야.
0: 콜라에 감튀까지 갑니다.
1: 감튀까지. 음료는 알아서 고르세요.
0: 아 콜라에.
1: 아 콜라에.
0: 아 진짜 정해져 있어요.
1: 정했습니까? 알겠어요.
0: 가서 다이어트 콜라 안 돼요.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자 문자 소개되신 분께 오늘 방송 중에 소개되신 분께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무조건 쏘도록 했습니다.
1: 모든 분들께
0: 문자를 빨리 보내.
1: 문자를 빨리 보내세요.
0: 뭐라도 막 써서 보내.
1: 예.
0: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특선 라이브 적재 펀치를 만납니다. 상품 소개와 함께 늘 전국민에게 시켜드리는 운동이 있죠. 자 여러분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똥꼬가 처절하게 확 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1: 그렇죠.
0: 예, 여러분의 근력을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작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빼. 자, 케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엉덩이 힘을 주면 똥꼬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1: 왜 안 하는 거예요?
0: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고
1: 어깨만 하지 마세요.
0: 힘을 빼면 살짝 내려가죠. 똥꼬에 힘을 줬다

0: 줬다.
1: 어깨만 하지 말라니까.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줬다. 왜 안 해? 당신 똥꼬를 위한 건데. 내 똥꼬도 아니고. 자,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할게요.
1: 어, 빵빵해.
0: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어컨.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0: 세탁 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 건조 눈 건강엔 LG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단탈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판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 0% 다크 초콜릿.
1: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0: 미국 기능성 신발 오스오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1: 쑥인절미 명가 떡감지에서 명품 쑥인절미 선물세트.
0: 예,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1: 꽃배달 자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려버립니다.
0: 나이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 아, 조하나 씨가 문자를 보냈네요.
1: 네.
2: 균디 축하합니다. 저 절대 햄버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균디 축하합니다.
0: 불고기 버거 세트 쏩니다.
1: 세트 나갑니다.
0: 광고요. Here we go.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4: Best sleep.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0: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0: 안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1: 라이브 허리질러.
0: 오늘 특선 라이브의 부제는 이겁니다.
2: 네.
0: 검색은 어려운데 히트곡은 넘쳐나요 특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활동명만 검색하면 검색이 쉽지 않아요. 먼저 소개할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뜨는 거. 적재함, 적재적소, 적재화물, 적재형 케이지. 이미 다 알겠죠 누군지? 저는 이분의 음색을 너무 좋아하고 이분은 그냥 가이 천재에 가깝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가수 적재!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가지 않을래. 아니 피부가 더 하얘진 것 같지?
2: 아, 감사합니다.
0: 밖에 안 나가요?
2: 실내생활 잘 안 나가가지고. 아, 예.
0: 더 잘생겨진 것 같지?
2: 아, 감사합니다.
3: 네. 여러분 하얘지려면 나가지 마세요.

0: 자, 다음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어려운데 히트곡은 넘쳐나요 특집에 다음 게스트는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 사업자용 펀치 KO 펀치 카운터 펀치 오락실 펀치 기계 역시나 다들 아시겠죠? 가수 펀치입니다!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1: 네. 지금 깔려있는 이 노래도 바로 이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도깨비에 나왔던 그 노래. 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적재 씨는 1년 만에.
2: 아, 벌써 시간이.
1: 1년에 한 번씩 꼭 나와줘요. 예,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그러면 언제든지요. 예. 안 부르면 바깥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0: 아, 그럼 1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2: 그런 건 아니다.
0: 그건 아니죠. 네. 예, 예.
1: 펀치가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2018년에 오고.
3: 네네.
1: 6년, 아, 6년이 뭐야?
3: 8년?
1: 8년 만에 나온 거네. 네. 와. 어떻게 지냈어요, 펀치 씨는? 어떻게?
3: 아, 저도 집에서.
0: 네. 아, 8년 만에 나오셨군요. 너무 오래 걸렸어.
1: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0: 너무 오래 걸렸어. 어,
1: 배달 저도... 음식만 시켜 먹다가 예.
3: 강아지 산책 시키면서
1: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아... 9369 님은 대도 않는 문자를 보냈네.
4: 아니, 펀치가 여자였다니. 어?
0: 왜 그래요?
1: 예, 예, 예.
0: 9369 님.
4: 적재가 남자였다니.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
0: 맞아요.
4: 두 분은 좀 같이 방송해 보신 적 있어요?
2: 아, 오늘 처음 봬요.
0: 초면이십니까? 네.
1: 초면이시구나. 네. 아, 서로의 음악은 다 알고 계셨고.
3: 예. 너무 어. 너무 좋아해요. 네.
1: 어, 너무 좋아하세요?
3: 네, 너무 좋아해요. 어. 노래를.
2: 아, 감사합니다.
3: 노래를. 음악을. 네. 네.
0: 자, 방송놈들이 오늘 특선 라이브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검색은 어려운데 히트곡은 넘쳐요 특집이에요.
1: 아...
0: 검색 어려운 거에 대한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시나요, 두 분은?
1: 이제는 뭐.
2: 뭐, 네, 잘 알고 있죠. 네. 항상 싸우고 있고.
0: 네. 네.
1: 그래도 적재라고 치면 제일 위에 뜨나요?
2: 아, 아니에요.
1: 아, 아, 쳐보셨어요 지금?
0: 아, 많이 네. 검색을 하세요?
2: 네.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1: 그때
0: 맞아요.
1: 네. 네. 다른 적재 이슈가 있으면
2: 그렇지. 뭐가 나오면 네. 올라오고 어. 평소에는 그 어. 적재 불량 촬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그게 네. 좀 위에 뜨고
2: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펀치는요? 펀치 치면 제일 먼저 나와요?
3: 아니요, 저도 앞에 가수를 꼭 붙여야 돼요. 아~
1: 가수 펀치. 네, 네.
3: 가수 펀치를 하면 제가 나오는데 그냥 어. 펀치 치면 무슨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0: 어. 뭐 그, 많이 그
3: 이 펀치 어. 구멍 뚫는 거랑 뭐 난리가 나가지고. 아. 네.
1: 원영옥 씨.
5: 두 분 같이 검색하면 펀치된 종이 적재가 나와요.
0: 아, 적재 펀치를
1: 펀치가 돼 있는 어. 종이를 적재한 거.
0: 두 분을 아. 같이 검색을 했군요. 어. 아, 2430님이 펀치님 정말 궁금해서요. 펀치 기계 치면 맨 나와요?
1: 쳐봤어요?
3: 어, 저
0: 해보셨어요?
3: 한 번 해봤는데 네. 거의 무슨 강아지가 친 것처럼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1: 아, 진짜?
3: 운영이 네, 있다는데
1: 그럼 몇 십인가 보다. 한 40, 50 네, 정도 나오는 거예요.
3: 못하겠어요 저는.
1: 오. 네. 자, 펀치 씨가 2018년에 컬투쇼에 오셨을 때 기사가 떠 있었는데요.
0: 네.
1: 컬투쇼 펀치 대표님이 지어주신 이름 특별한 뜻은 없었다. 기자 진짜예요?
3: 네. 뭐.
1: 근데 왜 펀치를 하라 그랬대요?
0: 그래, 뭔가 뜻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3: 그냥 누가 펀치 어때 이랬는데 어 좋다 이러고 너 펀치야 이래가지고.
0: 아, 그냥 너 펀치래.
1: 아무 의미도 없어.
0: 너 펀치래. 네. 어. 오늘부터 그래서... 펀치가 됐군요.
3: 네네.
1: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3: 저 배진영입니다. 진영, 배진영.
0: 어, 배진영.
3: 네.
0: 어.
1: 배진영 씨.
3: 네.
1: 와, 가수 배 이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뭐 베베라고 하던가. 차라리.
0: 어, 베베.
1: 좀 어, 베베 괜찮다. 베베,
0: 베베 귀엽다.
3: 그러니까 그렇게 귀여운 게 많았을 텐데 정말 아쉽. 어.
1: 적재 씨는 성이
2: 저는 정 씨입니다.
1: 정적재.
2: 예.
1: 정적재 씨예요. 어. 안 이정 씨도 이정희예요. 원래 본명이.
0: 아, 그렇죠. 희만 뺐죠.
1: 네. 이정인으로 활동.
0: 저도 뭐 펀치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저도.
3: 예. 네.
0: 뭐 영어 이름도 있었고. 예. 네. 뭐 스캇.
1: 스캇.
0: 너무 이상하잖아.
1: 스캇은 약간 어. 약간 백인 느낌인데.
0: 어, 약간 스캇을 하래. 그래갖고. 쑥갓도 아니고. 너무 웃겼지.
1: 와, 2019년에 컬투쇼에 신인 발굴단의 적재 씨가 코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적재는 어렸을 때부터 와. 친구들이 부르던

0: 별명이었다.
1: 아, 그랬군요. 네네네.
2: 어, 그럼 본명이 아니네요.
3: 예, 예, 본명은 정재원인데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0: 왜 적재라고 그랬을까?
3: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0: 그냥 친구들이 야, 적재야.
3: 예.
0: 그랬어?
3: 예.
0: 어. 신기하다.
3: 네, 네.
2: 그때 유행하던 그런 게 있어요.
0: 나는
2: 어?
0: 나는 저거였는데.
2: 뭐였어요?
0: 어, 그냥 태면 뒤에다 발 붙이는 거.
2: 우리는 팔 아. 붙였지.
0: 어, 나는 발.
2: 형 때는 발 붙이고.
0: 발도 붙이고.
2: 우리 때는 팔 붙이고.
0: 아니면 야 균태야 거, 바꿔서.
2: 어,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거꾸로
0: 그,
2: 예. 거꾸로.
0: 그거 많이 했었어요. 예. 어. 뭐 어떤 거 했었어요?
4: 저는 그냥 배씨였어요. 성이 어이, 배가 어이, 배씨. 많이.
3: 아, 네. 그것도 많이 했죠.
4: 네, 네. 배가 네. 많이 없으니까 어, 그런 네. 특이한 성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뭐, 무슨 씨 무슨 씨 이렇게 아. 하는 것처럼
0: 뒤에 가 붙이는 것처럼 이 김가야 뭐 이러고 뭐
4: 아,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 그냥 배씨라고
0: 그래서 코요태 백가도 그냥 백씨여 갖고 야 백가야 백가야 그러다가 진짜 이름을 백가로 그냥 한 거야.
4: 어, 네 아. 그런 것처럼.
0: 어, 그래서 그 백가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화가 우리나라 일대 왁서거든요. 우리 백가 씨가
2: 진짜로요?
0: 어, 거의 처음 우리나라에서 왁싱 왁싱.
2: 아 이거 왁서.
0: 어, 왁싱을
2: 아, 왁서.
0: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왁싱. 어. 그래갖고 계속 이제 왁싱된 상태예요. 그 친구는
2: 그때부터.
0: 어, 어. 그래서 이제 다른 왁싱 샵에 왁싱을 하러 딱 갔는데 딱 보, 봤을 거 아닙니까? 왁싱이 네. 돼 있는 상태를 보고.
3: 네네네. 네, 네.
0: 아 그래서 백가.
3: 아
0: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백씨여서 백간 건데. 예. 자 이제 두 분을 모셔놓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2: 예예. 예.
0: 적재 라이브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아~
0: 2014년 11월 12일 발매됐던 곡이고요.
2: 네.
0: 어, 적재가 정재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어. 정규 1집 앨범에 수록돼 있었던 노래.
2: 명반이죠.
0: 요즘 하루라는 곡을 기타 연주와 함께 직접 라이브로
2: 야.
0: 불러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듣고 계신 쇼다란 여러분께서는 감상하시면서 와 어때요? 뭐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은 외모도 좋고 음악 여러 가지 후기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뱅우씨 50원, 김문자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적재 요즘 하루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멋지다. 아, 여자분들은 당연하겠지만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기타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쳐?
1: 아, 감사합니다. 아.
0: 그렇게 이렇게 탁 치면서 그 손가락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까지 어떻게 이렇게 멀티로 하지?
1: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0: 그 베이스 진행이 톡톡톡 진행되는 거 봐봐. 이렇게 하면서 아,
2: 실제로 보니까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1: 아, 감사합니다.
2: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맞아요.
0: 자, 문자를 뭐 보내주신 분이 방청 중인 문자인데 적재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네. 9806님. 아, 예. 9806님이 방청 중인데 적재 씨 진짜 외모도 노래도 적재적소로 좋네요. 목소리가 진짜 깡패예요. 음색 깡패, 적재 깡패. 감사합니다.
0: 예. 자, 오늘 깡패 특집입니다. 깡패 두 분을 모셨어요.
2: 네, 1219님은 적재 형 때문에 기타 시작했는데 그 기타 결국 적재함에 갔어요.
0: 적재함에.
2: 저런.
0: 아하.
1: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2: 맞아요. 다시 꺼내세요. 예. 아, 우리 펀치 씨의 별명이 OST 여신인데.
0: 그래요.
2: 예, 2024년에는 한국 드라마 OST 조회수 1위, 2위, 3위가 모두 펀치 씨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야, 24년도에.
0: 이거 알고 계셨어요, 펀치 씨 이거? 1, 2, 3위 다 차지한 거?
3: 네,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몰랐다가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네.
0: 와, 근데 이거 OST 섭외가 진짜 많이 오나 봐요. 불러달라고.
2: 맞아.
3: 네, 많이 와요.
0: 아, 약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펀치 씨가 불러주신 OST의 그 작품들이 네. 다 잘 되니까 저분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아.
2: 그렇죠. 아, 이 제작자 분들도 이제 뭔가 이 느낌이 있는 거죠. 아, 그 중에서 2위를 차지했었던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OST였죠. Say Yes.
0: 아, 이거.
2: 이 노래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펀치 씨? 네.
0: 네. 자, 무대로 모십니다.
2: 이야.
0: 야, 요거를 또 이렇게 직접 OST를 OST 장점은 그 작품들 장면이 막 떠오르잖아요.
2: 맞습니다.
0: 음악을 듣다 보면. 아... 자, 듣고 계신 우리 쇼다는 분들, 방청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펀치의 노래 어떤지. 자,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OST 펀치의 Say Yes.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예.

0: 야.
1: 감사합니다.
2: 음색 깡패예요.
3: 아, 음색 깡패입니다.
2: 아, 왜 펀치라고 했는지 알겠네.
3: 맞아요.
2: 왜 사람 네.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펀치하는 거네요, 진짜. 아. 강타 당했어 지금 우리. 네.
0: 감사합니다.
2: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3: 네, 잠시 후 4부에서 봬요.

0: 이 라디오에 침을 발라놨나? 에이, 왜 그렇게 라디오만 찾아? 뭘 들어야 잘 들었다고 소문이 날라나?
1: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얼마나 좋아?
2: 박소연의 러브게임 쇼리 실라!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0: 넣고 긴 주걱이나 막대로 휘젓고 두드려주면 더욱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튀르키 아이스크림 돈두루마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특선 라이브 적재 펀치와 함께 4부에 물려옵니다.
1: 4부가 시작됩니다.
0: 자,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청취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1: 3부가 끝나면 4부가
0: 적재 씨 어이없나 봐. 적재 어이없죠 지금.
2: 아 이거를 제가 밖에서 듣다가 옆에서 실제로 보니까
1: 아 제가 밀고 있는 거라서 도와주세요. 3부가 끝나면 4부가 시작된다는 건
0: 당연한 얘기.
1: 고맙습니다.
0: 홍형주 씨께서 예. 펀치 노래를 듣고 문자가 아주 많이 왔답니다.
1: 문자 많이 왔어요.
3: 첫 소절 듣자마자 딱 그때 생각이 나네요. 유유유유 싸이월드 배경음악이었는데 유유유유유유.
0: 예? 왜 이렇게 유유유유를 했을까요?
3: 펀치 최고.
0: 그때 그 좋았던 싸이월드. 과거가 있던 모양입니다.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도 꽤 이 음악이 많이 쓰였었죠.
1: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예?
0: 그래요?
1: 뉴스를 봤어요.
0: 177하는 네. 펀치 씨는 노래 시작하자마자 로맨틱 버전 성대로 갈아 끼우시나 봐요. 목소리 변화 너무 좋고 신기해요 하셨네요.
4: 네. 제가 말할 때랑 네.
0: 노래 목소리가
4: 네, 많이 다르다고.
1: 많이 다르시네요.
4: 그래서 가끔 친구들도 이제 전화하면은 다시 얘기해 달라고. 목소리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노래할 때 목소리로 좀 얘기해 보라고 좀 이러는데.
0: 그럼 노래할 때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 보세요.
1: 평소에 여보세요랑 노래할 때 여보세요를 한번
0: Say yes를 톤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4: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1: 되네요.
0: 되는데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4: 이렇게.
1: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한국 드라마 OST 조회수 1, 2, 3위가 모두 펀치 씨 노래였는데 2위가
0: 방금 아까 좀 전에 들었던 노래
1: 전에 들었던 Say Yes였고 3위가 태양의 후예입니다. 이야 Every Time이라는 노래였죠.
0: 첸과 함께 네. 했던 음악인데
1: 나왔어. 사진 띄워드렸습니다. 와.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와. 이야.
0: 이쁜이는 뒤돌아봅니다.
1: 느낌이 많이 달라. 느낌이 많이 달라.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무엇이냐?
0: 바로 이거죠.
1: 바로 도깨비 OST Stay With Me입니다. 와. 이거 뭐 전주부터 나오면 그냥 뭐. 어?

0: 톤이 또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좀 달라.
1: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부르기 되게 힘들어요.
0: 왜요?
1: 톤을 되게 잘 잡고 이렇게 가야 돼서 행사장 같은 데 가서
0: 불러달라고 하면
1: 부르기 되게 힘든 노래예요, 이거.
2: 아, 그렇군요.
1: 네. 와.
0: 그리고 힘들면 조금 불러주시면 안 돼요?

0: 딱 패치가
1: 바로 모드가 딱 있나 봐요. 이렇게 딱
0: 패치가 딱 있어.
1: 와. 네. 야. 뭐 OST 하면 또 우리 적재 씨도 많이 불렀는데.
0: 그럼요, 그럼요.
1: 예. 네. 제일 유명한 게 나랑 같이 걸을래. 이게 제일 유명하죠. 예. 좀 불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0: 녹는다 녹아.
1: 노래도 이렇게 원래 적재 씨는 기타리스트로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기타리스트로서도 함께 같이 공연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0: 예전에 있지 않나요?
2: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밴드 앨범, 세션을 많이 하셨고
0: 내시기 전에 네네. 기타리스트 활동
3: 맞아요,
0: 하실 때
3: 맞아요. 공연을 같이 형님 공연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워낙에 그 가수들 사이에서도 기타를 잘 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럼요. 이게 적재 씨 노래 보면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혹은 나랑 같이 걸을래. 뭘 자꾸 권유를 합니다. 밖에 나가자고. 본인은 정작 밖에 안 나가고서.
0: 맞아요. 안 나가본 사람이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성격이 나와 이 노래 가사에. 그만큼 착해요.
1: 이게 그러니까 네? 그 네. 연인을 만나고 사귀게 되면 그렇게 돈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절 보러 가고
0: 산책 위주로
1: 네. 같이 걷고 네. 예.
0: 걷는 게 건강에도 네. 좋고 예.
1: 원래 걷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3: 걷는 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걷는
0: 뛰는 것보다는
3: 걷는 거
1: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0: 숨 차니까
3: 네. 힘드니까요. 예,
1: 예. 운동하세요?
3: 아니요.
0: 운동 잘못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나라에서 보호해야 될 기타리스트입니다.
1: 예예. 예. 예,
0: 함부로 우리 다치고 예. 이러면 안 돼.
1: 와 펀치는 운동 좋아하세요?
4: 저는 그 자이로토닉이라고.
1: 그게 뭐야?
4: 그 필라테스에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맷돌 돌리듯이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0: 예.
4: 그거 제외하고는 안 해요.
0: 그 한단 소리예요?
4: 그러니까 그것만 해요. 정말 그거.
1: 자이로토닉.
4: 네, 웨이트 이런 거 안 하고 저는 그리고 되게 활동적인 스포츠를 차라리 하는 것 같아요. 저 막 다이빙 이런 거.
1: 아. 네,
4: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를 좋아해 가지고 볼링 막 이런. 그래서 운동 대신 많이
1: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게임 같이 그런 느낌.
4: 네, 게임도 진짜 좋아. 게임도 좋아해요. 네.
1: 승부욕이 좀 있는 모양이다. 뭐 하면 이겨야 네, 되고 막
4: 그런가 이런 봐요.
1: 덕재 씨는 승부욕이 없죠?
3: 아유 저 있죠.
1: 오요 네. 뭐에 대해서?
3: 뭐
0: 걷기? 네. 누가 네. 먼저 걷나?
3: 네, 나름 승부욕이 좀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네. 오. 네.
0: 어 네. 그럼 경보 쪽이네요.
1: 경보.
0: 누가 빨리 걷나 이런 거.
1: 오. 아. 괜히 길을 걷다 보면 내 앞에 누가 있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적재 씨가 예. 이번 달에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야!
0: 아~ 사진 띄워주세요.
1: 야! 아~
0: 적재 아~ 2026 적재 라이브 세션 인스케이프. 아 9월 11일부터 20일 금토일 목금토일인데. 아
1: 매,
0: 여러분들
1: 매진이라죠?
0: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매진입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해요? 야
1: 원래 6회였는데 7회로 또 한 해를 늘렸는데도 매진이에요?
0: 심지어
3: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0: 네. 네.
1: 도대체 몇 석입니까?
3: 우리가 근데 굉장히 조그만 소극장에서 원래는 그 전시장으로 쓰이는 공간인데 아. 엄청 예뻐요. 거기를 공연장으로도 종종 쓰더라고요.
1: 아.
3: 거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
1: 몇 석인데요?
3: 한 200석 정도.
0: 네. 아 매진이라 진짜 안타깝습니다.
1: 근데 팬들은 너무 좋겠다. 그 작은 공간에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3: 네.
1: 이미 그 예매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0: 잘하셨어요.
1: 예. 여기보다 조금 크겠다.
0: 맞아요. 여기보다 네, 조금 더 큰 거예요.
1: 여기는 한 100분 정도 우리가 이제
0: 안. 네. 요거 딱 두 배 정도. 네.

0: 재밌겠다. 우리 이정 씨가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미 매진돼 갖고.
1: 네, 아쉽습니다. 내년에 다음 공연을 한번 예매를 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콘서트 매진이지만 여기서 한 곡 어떻게 안 돼?
2: 아, 네, 네.
1: 아, 아쉬운 마음을 좀 우리 저잭 씨의 기타 라이브를 한번 한 곡 더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0: 이 노래는 적재 씨가 2015년 4월 23일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심지어 자기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 걷다가 쓴 노래면서요. 걷다가 떠오른 노래.
2: 아, 이 노래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걷다가
0: 사랑한대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1: 사랑한대.
0: 자,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반응 문자. 예. 자, 손이 있으시다면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적재 씨, 저거 잠깐만, 저 기타 좀 잠깐 잡으시고요. 네. 그 사랑한대 부분 이렇게 널 사랑한대 거기를 우리 당연한 얘기를 좀 넣어서. 네. 널 당연한 얘기. 한번 부탁. 한번 부탁.

0: 이야 이런 이렇게 고급
1: 이야 고급 고급진 당연한 얘기 와
0: 고급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1: 고급진 당연한 아, 얘기다 와
0: 적재 씨 진짜 사랑합니다.
1: 이야
0: 이야
1: 아 나라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막 임혜정 씨입니다.
2: 달달하게 사랑한다는 가사인데 인상 쓰면서 부르니까 더 섹시해요.
0: 왜 화를 내세요? 자, 박경진 씨입니다. 박보검 배우가 팬미팅에서 이 방금 하신 사랑한데 불러줘서 알게 됐어요. 아. 노래 정말 좋아요. 아, 2023년에 데뷔 12주년 팬미팅에서 박보검 씨가 또 불렀었던
1: 박보검 씨가 되게 좋아하시죠? 박보검 씨가 노래를 네, 많이 불러갖고
3: 사실 이제 네.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사실 박보검 님이 그 별보러 가자를
1: 불러
3: 리메이크 해주셨어가지고 노래가 알려지면서 이제 덕분에 저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아. 네.
1: 친하세요 두 분이?
3: 아니요.
1: 본 적은 없어요?
3: 아 그때 이제 별보러 가자 작업 때 네. 녹음실에서 한번 뵙고 벌써 한 10년이 흘렀네요.
0: 그게 벌써 10년이에요? 네,
3: 벌써 그런 것 같아요.
1: 와, 네. 본 적 있어요 박보검 씨?
0: 아니요.
1: 컬투쇼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셔.
0: 네네. 아~ 예.
1: 박보검 출연 프로젝트래갖고 아~ 매일 박보검 씨가 출연할 때까지 방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0: 나왔어요.
1: 듣고 나온 거야. 와~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아~ 여기도 등장해갖고.
0: 진짜로요? 모르셨어요?
1: 예? 몰랐어요. 방송놈들이 아~ 속여갖고 우리도. 나 갑자기 등장하더라고 저기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적재 씨도 모실 걸 그랬는데.
3: 불러주셨으면 왔죠.
1: 그러니까. 예. 다음번에 한번 같이. 예. 예. 정재 씨가 연주해 주시고 박보검이 지가 또 연주를 잘하지.
3: 아 잘하세요.
0: 아 네. 맞아 연주도 잘해. 네. 어 맞아 맞아. 네.
1: 자 그리고 8월 16일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름쯤에 펀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예.
0: 8월 16일. 예. 얼마 안 됐군요. 제목이 뭐예요?
1: 제목이 뭐예요?
4: 제목은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라는 곡이고 그냥 제목대로 엄청 아주 그냥
1: 그리워하는 거예요.
4: 네. 곡이에요.
1: 헤어지고 나서.
4: 네네네.
1: 좀 약간 찌질한 거네요, 그죠?
4: 네, 완전 너무 너무 찌질해요.
0: 아직 못 잊었네. 누가 먼저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4: 일단은 가사로 봤을 때는 제가 차였고요.
0: 아, 그랬구나.
1: 가사로 볼 때는.
4: 네네네.
1: 와, 이게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눈물 날 만큼 너의 모든 게 다 그리워 지겨울 만큼. 네. 아, 직접 본인이 쓰신 가사입니까?
4: 아니요, 이 곡은 그 저랑 작업 되게 많이 했던 에브리타임 쓰셨던 로코베리의
1: 영민. 아, 로코베리.
4: 네네네, 안영민 오빠, 네 그분이 이제 주신 건데 그 로코베리의 곡 특징 중에 하나가 가사가 엄청 직설적이에요.
1: 네, 말하는 것처럼.
4: 네네네, 그냥 그리워 눈물 날 만큼 그리워 지겨울 만큼 이런.
1: 아, 왜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어요?
4: 예. 이런 직설적인 가사가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곡이 나왔습니다. 네,
1: 보름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여러분들 라이브로 한번 또 들어봐야죠. 예.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펀치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7750원 김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펀치의 노래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것도 그냥 OST 같아.
2: 그러니까요.
1: 네? 그냥 OST 같아. 네. 어디 드라마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손동훈 씨. 오늘 같은 꿉꿉한 날씨를 날려주는 목소리. 약간 그 제습곡이에요, 제습곡. 제습곡. 제습송.
2: 제습송. 5966님께서는 첫 소절에서 펀치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습니다. 펀치의 목소리란 바다의 풍덩 빠져버렸어요. 펀치 사랑한대. 야, 사랑한대를 또 섞어서.
1: 자, 지금 이 시간 딱 광고 듣기 적당한 타임입니다.
2: 지금이에요.
1: 지금 광고를 듣는 건? 어? 당연한 얘기. 미쳤어.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비스타판 롯데리아.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자, 오늘 특선 라이브 검색은 어려운데 히트곡은 넘쳐요 특집 적재 그리고 펀치와 함께 했습니다.
8: 네.
7: 지금 멜땡 음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펀치가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8: 2위.
7: 적재는 워낙에 유명해서 안 올라온 모양인 것 같은데요. 예.
8: 같이 좀 올려.
7: 다 아니까 이미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뭐 끝 인사 좀 나눌까 이제 우리 적재 씨.
8: 예. 아, 예. 오랜만에 또 1년 만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 네. 콘서트 뭐 이미 매진됐지만 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 펀치 씨도 예.
9: 네, 저도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재미있었고 또 제가 사실 가습기라는 그 별명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제습기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8: 이야, 이 날씨에 따라서 바뀌시는 네, 분이에요.
7: 네. 네. 가습기, 자습기, 스키스키. 가습기, 자습기송. 자, 우리 이정도 고생했어요.
8: 네, 고맙습니다.
7: 예, 스페셜 DJ 잘 가버려요.
8: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 아, 감사합니다.
8: 아, 2년 연속
10: 브랜드 대상.
8: 브랜드 대상 라디오 DJ를 수상하신 우리 균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 아, 자, 아, 이 순간 펀치가 멜땡 검색어 1위를 차지합니다.
8: 이야, 대단합니다. 적재도 검색해 주세요.
7: 와. 자, 그러면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6: 신차 선팅할 땐 어디?
7: 선팅은 어버브.
6: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7: 어버브 선팅 할 때는
6: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7: 어버브 선팅.
8: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년의 기한84
9: 장도연입니다.
8: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9: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8: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년에는
9: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에서 방송됩니다.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11: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진짜 편한 곳은 어디일까요? 집? 내 침대? 나만 아는 아지트? 사람 아무도 없는 곳? 그냥 나의 본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내가 가장 편한 공간이겠죠? 어제 눈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였는데 라디오 와서 뭐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고 제작진들하고 뭐 시답지 않은 농담들 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런 시간들이 참 귀하고 좋더라고요. 나의 솔직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여기가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황제파워가 좀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하는데 어때요? 편안하시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도 푸념을 해도 뭐 투정을 부려도 그냥 그 자체로 그 시간이 좋은 공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2026년 9월 1일 9월입니다 여러분. 9월 1일 화요일 황조파워의 황지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네, 첫 곡은 2PM 우리 집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황조파워가 우리 집이죠 여러분. 밖에 집, 아내 집은 이제 여러분들 코골고 주무시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밖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지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현 시간부로 저의 이제 어제 토요일 저녁에 발병이 시작되어서 일요일 아침에

아침에 눈이 땡땡 붙더니 결국 월요일 아침 생방을 앞두고 제 눈에 그 탁구공만하게 부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더랬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선생님이 아 너무 쫄지 마세요. 왜 이렇게 쪼세요? 라고 겁쟁이라고 저를 한번 진찰을 한 후에 이거 약 먹으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마법처럼 저녁이 되어서 눈이 좀 가라앉고 오늘 더 가라앉아서 네 오른쪽 눈이 살짝 부었다. 살짝 아, 신경 쓰고 보면 부은 게 보인다. 여러분들 렉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353님 어? 연예인이다. 크크크크.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방 보라로 보라로 함께 껴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성우님 보라다 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카메라를 끄니까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이컨택 하면서 여러분이 없어도 네 이렇게 아이컨택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죠. 하혜련님 레끼님 오셨나요? 네 여기 왔습니다. 다래끼 레끼 이 녀석 감히 나의 오른쪽 눈을 네 항상 손을 씻는 습관을 여러분 촬영하다가 손을 안 씻고 눈을 비볐더니 아마 그땐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바빠가지고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비볐더니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분이가 좋으시라고 황제의 선물을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가을을 맞아 바뀐 가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이번 가을 썸네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황금 들판 2번 황금 목걸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다들 정답 보내주실 때 이름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다는 말씀. 야 아주 그냥 화사하게 바뀌었네요. 진짜 이거 썸네일만 가을이고 지금 밖에 날씨가 조금 덥죠 여러분. 조금 덥죠.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좀 선선하기는 한데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시기를.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누구 왔는지 출석 체크할게요. 광고 It's 까꿍.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건강기능식품.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0: 오, 미자님도 어서 와버려. 어, 오미자님 놀림 좀 꽤나 많이 받았겠는데요. 네, 오미자 좋아해, 널 좋아해. 2823님, 빵디, 오늘 마지막 수학여행, 마치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려고 올라오신 물리 선생님 같아요. 좋죠, 비유 좋죠. 저도 고개가 끄덕여져 버리죠. 억지로 이제 자기 옷이랑 어울리지 않는데 억지로 선글라스 써가지고 올라와 버리죠. 선생님들 항상
1: 좋았어.
0: 아, 이런 디테일한 조롱들 아주 좋습니다. 덤비세요. 오늘 컨디션

된장찌개 너무나 맛있지? 아, 된장찌개 오늘 같은 날은 저기 그 뭐라고 하죠? 오만둥이가 미더덕 미더덕 캬 해가지고 그냥 해물된장국 너무나 맛있겠지 않니? 김정훈님 가을 썸네일로 바꾸셨네요. 그림을 외워버릴 테야. 아무리 외워도 우리 퀴즈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들어가서 보셔요.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전한고 이런 거 전화 연결할 때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그래서 찌끄립니다. 미나 전화 받아. 1000님 마스크까지 쓰면 진짜 잘생겨 보이겠네. 그럼 다 가린 거 아닙니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면은 둘 중에 하나죠. 다 가리거나 도둑놈이거나. 네가 내가

검색해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 검색하시면 가을을 맞아 확 바뀐 가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이번 가을 썸네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6083님. 아니 평소에도 부어있는데 눈 좀 부으면 어떻습니까? 얼른 벗으시죠. 평소에 부어있는 거는 그냥 스킨톤으로 부어있지만 지금은 뻘

0: 세븐 열정. 우리한테는 이거 빼면 시체죠. 진짜 열정입니다, 열정. 김민균 이 소리다. 이혜경님 어서 오십시오. 조영찬님, 최미정님 어서 와버려. 이승균님, 김포 매서운 눈빛 대머리 독수리 입장합니다.
1: 좋았어.
0: 아, 이런 소개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호정님, 벌써 9월이네요 우리 집은 좀 있으면 여백이에요. 자, 그럼 별을 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들판이 황금빛 노을로 그냥 노을 지고 황금빛으로 물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정님 겁나게 예쁠 것 같아요. 사진 컴온. 1000님,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아니 번호도 1000이라서 눈에 너무 띄는데 어쩜 이럴 수가. 네. 자 우리 방댕이들 출첵 시작됐으니까 어서 들어오시라잉.

0: 박범주님도 입장.
1: 사랑해요.
0: 1476 손석구는 멋있고 우리 빵디는 손씻구. 손석구와 손씻구는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1476님 오늘 보석같은 드립 1등으로 올라갑니다. 손석구와 손씻구. 자, 1476님께 그냥

자, 7097님께서 아침에 해가 쨍쨍해서 빨래 널어놨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소나기가 내려버렸네요. 진짜로 망했네 이게. 아, 그쵸? 지금 날씨를 꼭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제가 맨날 말씀드릴까요? 날씨 어떻게 되는지. 네, 저도 뭐 어차피 검색해서 하는 거지만 오늘은 좀 흐립니다요.

자, 현재 날씨 서울 강수량 60% 찍혀 있고요. 내일은 구름이 잔뜩 끼고 30% 찍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이소영이 빵디 비 오는 날인데 선글라스 왜 끼신 거예요? 키키키 오늘 컨셉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컨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소영님 다래끼 이슈가 있다는 거. 길현봉님 죄송해요, 오늘 차 갔다 왔어요? 아니 오늘 헤매고 무슨 일? 아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씻고 혼자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0: 기분이 빵기 썸네일이 바뀌었네요. 뭐야 나 낯들고 가고 싶어지지 않나. 색깔이 그냥 가을가을 해버리죠. 자 가서 이렇게 썸네일 한 번씩 9909님 얼마나 지금 칭찬받을 행동입니까. 썸네일 바뀌었으니까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권기호님 어서 오십시오. 김은민님 반갑습니다. 전혜리님 임인최님도 어서 와버려. 여기까지. 자 김인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김인채님께는 이민채 죄송합니다. 선글라스 이슈가 좀 너무 진하네요 이게. 이민채님께는 이게 또 그 김치전 소리가 아주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맛있겠는데요?
1: 야비!
0: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 검색하시면 가을을 맞아 확 바뀐 가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이번 가을 썸네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황금 들판, 2번 황금 목걸이. 정답은 1번 황금 들판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김효경님, 조수민님, 문다빈님, 8170님, 9110님. Congratulations!

1부 끝곡 4465님이 신청해 주신 미미의 비쉬 메쉬 보시 준비했습니다. 듣고 2부로 넘어가 버립니다. Hi, pretty Bobby. Oh, you rabbit.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 이번 상차림엔 친환경을 한 스푼 더해보면 어떨까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선 많은 물이 필요한데요. 먹을 만큼만 차리는 정갈한 상차림으로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전이죠. 전을 굽고 남은 기름을 물로 씻기 전에 휴지로 닦아내면 물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더욱 뜻깊은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1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15: 유유 제약.
16: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FM.
17: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18: 차례.
17: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보겠습니다. 김은비님, 처음 듣는데 원래 이렇게 을왕리 DJ 같은 라디오인가요? 아, 을왕리가 아니고 저희는 월미도 쪽에 가깝죠. 을왕리는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이고 저희는 항상 좀 격양돼 있는 느낌? 이제 도파민. 도파민의 전두엽을 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은비님, 어서 오세요. 네. 4567님, 주말에 먹은 오징어 튀김 사진 투척합니다. 아, 근데 다짐했어요. 사 먹는 걸로. 주말에 해먹은 오징어 튀김 사진이 도착했습니까? 이거 뭐 먹물 범벅이 되셨나? 아, 일단 보내주신 사진을 저희가 지금 다운을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보고 이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 괜찮은데? 어? 걔도 너무 잘했는데요? 아, 이게 고됐구나.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튀김이, 튀김 옷이랑 두께랑 그 튀김 겉에 있는 그 튀김꽃 있잖아요. 어, 너무 예쁜데. 하긴 이 튀김을 하면은 집에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하면서 어, 이제 뭐 튀김 가루 날리고 뒷정리가 좀 힘들기는 하죠. 근데 많이 하셨네. 와, 근데 진짜 4567님 어, 손재주가 기가 막히시네요. 너무 맛깔스럽게 생기셨네. 어, 이 오징어 튀김 존칭을 썼네요 제가 튀김한테. 아, 진짜 맛있겠다. 저 그냥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정하림님, 빗길에 넘어져서 흰 바지가 흙탕물 범벅이 됐어요. 흠뻑 젖은 채로 버스 타고 가는 중이에요. 너무 슬퍼버려. 오늘 흰 바지 발령주의보 지금, 예? 하늘에 내렸잖아요. 지금 비 오고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자전거, 어? 그 다음에 각종 이동수단들이 그 웅덩이에 물 밟고. 그리고 스스로 또 내가 튀길 수도 있잖아. 흰바지 조심스. 자, 7353님. 역시 동족에게 극존칭 쓰는 방디. 아까 보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저 친구 아끼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저렇게 맛있게, 예, 맛있게 됐으니까. 네, 자기 몸을 불살라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그리고 특별 안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랜만에

11층 가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작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황제파워 로고송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단, 길이는 20초 이내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안내는 황제파워 홈페이지랑 빵스타그램을 확인해보시면 쭉 나와있다는 거 아셨죠?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제 손목 스냅을, 아, 이게 손맛이 있는 코너죠. 전주 들어갑니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부에서 갈고 닦은 스냅 실력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김다정님의 신청곡, 클릭비 드리밍.

이태용님, 이 양반 선글라스 껴서 1초를 10초를 우길 수도 있으니까 제작진 양반들은 주의바람. 거기까지 간 애는 아닙니다. 태용님, 거기까지 막 우기고 제가 지저분하게 하는 애는 아니고. 저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태용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평정심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평정심을 유지할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자, 노래 마저 감상하고 제 실력 보러 들어오세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파워. 오늘 2부에서는 전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돌림판이 제 옆에 나와 있고요. 1초, 2초, 3초, 10초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전주가 들어가는 구간. 두 번째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얼마나 길게 듣느냐. 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정해진 구간을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가 제목을 맞추면

0: 정답 청취자 6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요. 틀리면 딱 한 분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도 뭐 그냥 일단 기본값을 1초 구간 1초 듣기로 지금 마음속으로는 정해놨어요. 9284님 빵디 다리끼 이슈가 있으니까 신봉사 컨셉으로 대충 손으로 10초에서 멈추게 해요. 사실 뭐 악한 마음 먹고 그렇게 한번 그냥 하고 싶습니다. 7199님 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 겸사겸사 네 7199님 겸사겸사 네. 자, 뭐 첫 번째는 뭐 그냥 어디서부터 듣느냐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나와라. 10초 나와라
1: 나와라
0: 나와라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랬듯 우린 1초였다. 1초인데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돌리면 10초로 갈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죠. 이제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 갑니다. 여기서 10초 뽑으면 아 오늘 뭐 회식이죠. 자 이제 얼마나 듣느냐, 전주를 얼마나 듣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2초만 나와도 우리는 이득이죠. 갑니다. 10초 나와라. 돌려 돌려 돌림판.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3초. 10초 아니어도 3초면 굉장한 이득이다. 2초여도 굉장한 이득인데 3초면은 바로 옆에 0.5초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3초가 아주 get lucky. 네, 이건 누가 봐도 빼박 3초죠. 뭐 태클 걸 이유가 없죠. 자, 음악 준비됐죠? 전주 들어갑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난리 났을 거예요. 제발 아는 노래 나와라. 가자. 2823님, 오늘 좋은 거 뽑히면 앞으로 눈 감고 돌려요. 아니 눈 감고 몇 천지 0점 조준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443님, 역시 레키남. 앞으로 레키신과 함께 돌리세요. 벌써 레키남이 된 겁니까? 뭔가 약간 그 얕잡아 보이는 별명인데 레키남. 레키남 좋네요. 뭔가 귀여워. 갑니다. 전주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1초 구간 3초 듣기를 뽑았습니다. 자, 조용 조용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갑니다. 뮤직 스타트.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아니 왜 꼭 내가 왜 내가 이런 거 뽑았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음악 아니야? 정답이 미친 듯이? 왜 항상 우리는 정답이 미친 듯이 오고 있는 거야?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오고 있는 거냐고. 아, 우리 또 친애하는 나의 동료 임팔라 PD 다시 한번 듣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 돼요. 3초잖아요. 지금 다래끼 이슈가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라 그래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야 합니다. 6481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제작진이 올린 거 보니까 이거 오답이죠. 이런 놀이동산 음악을. 자, 과연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 텐데요. 자, 8227님, 악뮤 후라이의 꿈. 후라이의 꿈 아닙니다. 7118님, 나의 살던 고향은 아닌가? 야, 이게 대체 뭐람? 이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인가요? 우리 엄청 많이 들었다고요? 좋습니다. 이걸 힌트 삼아서 국민가요? 오, 힌트는 국민가요? 제가 엄청 많이

됐다. 난 됐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에 맞춰서 전주 구간 얼마나 들을지까지 정하고 전주 듣고 노래 맞춰보는 코너. 저는 오늘 1초 구간 3초 듣기를 뽑았습니다. 자, 아까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생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윤 부자님, 와, 빵디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죠? 이거 정말 전주만 들어도 나오는 건데. 1799님, 와, 진짜 쉽다, 대박 하고 채팅치고 있는데 이미 정답이 172개가 올라왔어요. 크크크. 아니 왜 빵디만 몰라? 왜? 이명준님, 빵디 귀에 달에 끼났어? 어? 이걸 왜 몰라? 박지은님, 정답 알고 숨 넘어가게 놀랄 레끼남이 그려진다. 9909님, 빵디 가슴으로 맞춰야지, 가슴으로. 제 속을 알아요 지금 9909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다시. 어차피 이제 못 돌려, 못 돌려. 나 여기 정답 여기 놔둘게. 못 돌려, 안 돌려. 자, 다시 한번 주세요. 어, 맞는 것 같아. 자, 제가 생각한 정답은 바로 공개합니다. 화이트의 화이트?

0: 자, 오늘의 정답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처럼 화이트라고 헷갈리신 분들이 무려 네 분이나 계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헷갈릴만 했다 라는 말씀. 지윤씨 엎드려 뻗치세요. 8424님 달에 끼에 화이트 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리끼 화이트 지나라뇨. 권유림님, 피디님 빵디 틀리자마자 신나서 노래 재생하는 거 너무 웃겨. 크크크. 유림님 간호사 분이시죠? 화이트요 화이트를. 아,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이 아, 이렇게 시작을 했군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2987님 축하드립니다.
1: 좋았어.
0: 오늘 끝곡 이문세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 준비했고요. 이 노래로 죄값을 퉁쳤으면 좋겠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2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반응이 더 거세지기 전에 3부로 넘어갈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0: 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 중심 라이프 케어 몽젤.

0: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팀은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

16세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임태기 두 줄을 보여주면서 셋째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죠. 4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저에게 이런 큰 행운이 다가올 줄이야. 저 이제 한물간근가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셋째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지만 혹시나 딸이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심 딸을 바라고 있는데 아내가 젠더 리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셋째도 아들이네요. 그래도요, 빵디, 저 부자된 기분이에요. 아들 부자도 부자다! 우리 셋째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그리고 첫째 하윤아, 둘째 도윤아, 지금처럼만 밝게 자라죠. 마지막으로 나의 아내, 아들 셋, 엄마 지인아, 넷째 딸, 가지야! 신청곡은 노라조의 슈퍼맨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빅비님의 신청곡 놀아줘 슈퍼맨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셋째를 가지셔가지고 아주 귀한 우주가 또 보물이 찾아왔죠. 네, 아들만 셋이지만 그래도 딸이 하나 집에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넷째 도전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된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네요. 네, 아들만 셋이면 또 뭐 어떻습니까? 아들 얼마나 듬직해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도둑놈 절대 못 들어온다 라는 말씀. 아주 그냥 어머님 메고 다니겠는데, 아들들이 그냥 어머님 들쳐 업고 그냥 엄마 저기 가자 엄마 저기 가자. 장현홍님께서 아들 셋 우리 동생네 보니

0: 그러니까 벽지가 반이 없던데 괜찮겠죠? 가자. 넷째 공주를 향해. 뭐 인더스트리얼 느낌 나고 좋죠. 네. 이게 뭐 천연 인테리어죠. 네. 시멘트가 보이면 어때요? 네. 요즘 인테리어를 일부러 시멘트하고 그러는데. 9470님. 아들 셋에 올해 2월에 넷째 딸 얻은 집 여기요. 아들 셋. 좋습니다. 넷째는 따르시길 응원합니다. 네. 빅비님께서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9470님께서 네, 이렇게 또 기운을 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아들 다섯이 된이 정주리 씨가 또 있으시죠. 정주리 씨가 있으시고 우리 첫째 아들 하윤이 그리고 둘째 아들 도윤이 네, 도윤이가 있고 셋째는 아직 이름이 네, 애칭이라도 저기 태명이라도 좀 주셨으면은 네, 우리 하윤이랑 도윤이 우리 조카 빵댕이들 삼촌이랑 황제파워 꼭 같이 하고 같이 놀자고 우리 4시부터 6시까지 알았지? 하윤이 도윤이 사랑해. 그 동생 맞을 준비하고 있어. 어차피 너희 아들들이라서 이제 서열 정리 다할거 아니야. 하윤이가 다 하지 않을까? 아들들은 참 그게 연년생이 아니고서는 한 위아래로 3살 정도 차이 나면은 아 그래도 덤비나? 한 5살까지는 해야지 안 덤비나? 근데 또 첫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 이제 끝났습니다. 서열 정리랑 뭐 이런 거 체계적인 시스템은 각자 생물학적 본능으로 이 집은 알아서 잡힐 거고요. 아 진짜 넷째가 딸이 꼭 태어나시기를 혹시나 계획하신다면 네 딸이 꼭 태어나시기를 공주님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빔. 너무 섣부른 빔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빅비님 화이팅. 자 여기까지 신바다 만나보겠고요. 3부 무엇이든 연결해보는 코너 릴레이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전화기 꼭 잡고 계세요. 광고 까꿍.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11: 에버 웰커밍!
10: 영리한 소프트랩!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1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4: 1533 1566 세라하임
1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6: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7: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8: 경민대학교
19: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8: 경민대학교
17: 취업에 강한 대학
18: 경민대학교
19: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2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

0: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황지성의 황제 다시 할게요. 황지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힐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3: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DJ가 어떻게 던져도 청취자가 찰떡같이 받는 시스템. 당신과 나의 티키타카 릴레이 퀴즈. 자, 오늘 3부에서는 릴레이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에 단어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뒤에 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성공하면 큰 상품 드리고 실패하면 기본 상품 드리니까 전화만 받아주셔도 기본 상품이 나간다라는 말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카테고리는 바로 속담 릴레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속담. 네, 이게 이제 참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전화해서 당황하게 되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바늘 도둑이 하나 둘 셋 소도둑 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성공입니다. 스무스하죠? 자,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그거 잘 들으시고 천천히 생각을, 천천히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그 짧은 시간에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생각이 안 나면 아무거라도 하고 싶은 말을 외치면서 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전기세 아까우니깨니.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출발.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 반갑습니다. 뒤에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1: 라디오 꺼라고요?
0: 네네네네.
1: 라디오 끄면 라디오 어떻게 듣습니까?
0: 아, 라디오 끄면 전화기로 들으면 돼. 전화기로 통화하면 되죠.
1: 전화기로.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지금 방송에서 제 라디오를 켜놓으면은 울려가지고 예. 잠깐 끄는 겁니다.
1: 아, 자,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침착하시고요.
1: 예예. 예.
0: 자, 속담 릴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0: 가재는 하나 둘 셋.
1: 예.
0: 가재는 하나 둘 셋.
1: 개편이다!
0: 성공!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0: 네, 자기소개 컴온!
1: 네,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0: 네.
1: 지호 삼촌입니다.
0: 아, 지호 삼촌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어, 목소리가 아주 파이팅이 굉장하시네요.
1: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0: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1: 아, 저는 지금 퇴근길에 있습니다.
0: 아, 퇴근길. 그래서 신이 만나셨구나.
1: 네네, 그럼요. 세상 신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0: 그럼요. 아니, 구미 출신 연예인들 많잖아요.
1: 그럼요. 황채열님도 계시고.
0: 네.
1: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또 김태호 선배님도 계시고.
0: 네네네네네네.
1: 네네네, 맞습니다.
0: 구미 맛집 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1: 아, 구미 맛집도 많긴 한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 맛집 하면 보거집, 싱글벙글 보거라고 본점이 구미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보거집?
1: 굉장히 예예 맛있습니다.
0: 아, 보거집 맛집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짬뽕 얘기만 해가지고 다들.
1: 누가 짬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가요?
0: 네, 황철 씨하고 이선민 씨가.
1: 아, 매운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거기는 보거집에는 지리도 있고 그리고 네. 매운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0: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지호 삼촌 씨, 말투가 이거 약간 개구쟁이가 많이 섞여 있는데 저희가 맞추셨기 때문에 예쁜 선물 예.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안녕.
1: 안녕.
0: 아, 이분에게 목소리를 뺏어오고 싶네.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개그 톤이 반 정도 깔려 있다. 이런 톤은 무조건 개그하면 유리하죠. 자, 두 번째 빵댕이 만나보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아, 지호 삼촌 너무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비타민이시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어,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1: 네.
0: 바로 갑니다. 네. 개밥에 하나, 둘, 셋.
1: 물 모아라.
0: 뭐라고 하신 거야? 개밥에 물 말아라고 했습니까? 아, 개밥에 물 부어라? 개들도 싫어하던데 이거 물 부으면. 물 들어가면 안 먹더라고요, 저희 집 딸기가. 개밥에 도토리였죠. 개밥에 물 부어라. 아이, 가가지고 개밥에 물 좀 부어라. 여름이면은 저기 시골에 있는 대형견들은 이거 잘 먹습니다. 개밥에다가 물 말아주면은 굉장히 잘 먹고, 동태탕 진짜 좋아해요. 저도 대형견들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아쉽습니다. 개밥에 물 부어라. 저도 모르게 터졌어요. 다음 빵댕이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 라디오 바로 꺼주세요. 그리고 저기 블루투스는 해제해주시고 수화기로 바꿔주시고요. 2시부터 6시 015 가는 전화 접니다.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네.
0: 지금 뒤에 애가 울고 있는데 괜찮나요?
2: 네, 애기가 지금 예. 자, 예.
0: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2: 네.
0: 속담입니다. 그림에 하나, 둘, 셋.
2: 또?
0: 성공! 선물을 가져갑니다. 자기소개 컴온!
2: 이게 되네요. 화성 살고 있는 딸셋 아빠 장...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
0: 아, 장빵댕이님?
2: 네.
0: 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아기는 태블릿을 내놓으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책가를 막 열심히 뜯어져 끼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당황하고 있고요.
0: 아, 예.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군요.
2: 예, 혼란의 도가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그 상황에 저희가 지금 전화를 한 겁니까?
2: 네.
0: 아, 근데 또 정답은 또 기가 막히게 차분하게 맞추셨네요.
2: 뭐 그렇죠. 항상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예.
0: 네. 아니, 그 딸 셋째 딸 중에, 세 딸 중에 몇 번째가 울고 있습니까?
2: 예, 지금 막내가 울고 있어요. 지금.
0: 아, 막내가. 예. 어머니가 저기 태블릿 안 주시나요?
2: 아니요, 지금 제가 가지고 갔다가 지금 들고 와가지고.
0: 아, 그래요? 지금 어머니, 예. 어머니 바로 옆에 계십니까?
2: 지금 첫째랑 둘째를 씻기고 있어서.
0: 아, 통화가 불가능한, 예, 상황이군요.
2: 예, 그렇죠.
0: 그러면 통화 끊고 몰래 문 열고 여보나 선물 타서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0: 혹시 그,
2: 감사합니다.
0: 이 혼란스러운, 예, 와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음성 편지 하나 남기실래요?
2: 아니요, 지금 아기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
0: 네, 편지고 뭐고, 예, 지금 빨리, 예, 수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
2: 빠이염.
0: 자, 우리 장빵댕이님 아주 재미난 상황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문제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빵댕이 바로 전화 갑니다. 전화 주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이 그 꼴이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전화해서 전화 받은 게 대단하다. 대단해.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오, 진짜요?
0: 네, 맞습니다.
3: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 전화오네?
0: 지금 속담 릴레이 퀴즈 하고 있거든요.
3: 오,
0: 준비됐습니까? 네.
3: 안 들려요. 뭐라고요?
0: 준비됐어요?
3: 아, 예.
0: 바로 갑니다. 갈수록 하나, 둘, 셋.
3: 예? 뭐라고요?
0: 갈수록. 갈수록.
3: 갈수록?
0: 하나, 둘, 셋.
3: 척척산조?
0: 갈수록.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아, 뜻은 뭐 비슷한데,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원본을 중요시하니까, 아, 갈수록 첩첩산 중이 아니고 갈수록 태산이었죠. 아, 좀 아쉽네요. 아, 이거 연결돼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자, 다음 빵댕이 갑니다. 전화 주세요. 다음 거 쉬워요. 3, 2, 1. 여기까지. 자, 다음 방등이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4: 네, 네.
0: 자, 지금 속담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4: 아, 네.
0: 자, 지금 통화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블루투스 해제할 수 있나요?
4: 해제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갑니다. 꽝 대신 하나, 닭. 둘, 셋.
4: 닭?
0: 성공! 가볍게 선물을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소개 컴온!
4: 아, 네.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너울입니다.
0: 아, 너울님!
4: 네.
0: 아, 이게 또 가볍게 선물을 가져가셨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황제파워 평소에 자주 들으세요?
0: 네, 퇴근길에 맨날 듣습니다.
1: 아이고야, 지금은 뭐 하시는 중이세요? 퇴근?
0: 퇴근하는 길입니다.
1: 집까지 멉니까?
0: 네, 멉니다.
1: 얼마나 걸리세요?
0: 한 시간 반?
1: 한 시간 반요?
0: 네.
1: 그러면은 갈 때 한 시간 반, 올 때 한 시간 반이에요?
0: 네네.
1: 세 시간?
0: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퇴근하고 딱 집에 갈 때까지 황제파워 딱 들으면 됩니다.
1: 아, 다행이네. 어떻게 저희가 좀 힘이 됩니까?
0: 아, 네.
1: 다행입니다. 아니, 그 저희가 듣기로는 네? 성대모사를 좀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0: 네네.
1: 터틀맨 성대모사를 좀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지금 목이 안 좋아. 네, 해보겠습니다.
1: 가만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준비 출발.
0: 리아스 터틀 소울 앨범.
1: 오.
0: New Mind New Song.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 입고 나선.
1: 우와.
0: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야. 진짜 잘하시네.
0: 감사합니다.
1: 아, 이곳은 바야흐로 코미디언 문세윤 씨와도 견줄만한 실력입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0: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1: 그러니까.
0: 좀 안 나왔습니다.
1: 아니, 안 좋은데 이 정도면은 목 좋았을 때는 진짜 거의 터틀맨 되겠는데요.
0: 네, 몸도 터틀맨입니다.
1: 몸도 약간.
0: 네.
1: 근데 문세윤 씨도 거의 터틀맨하고 체형이 비슷해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이런 그 피지컬에서는 그 바이브가 좀 있나 보네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이거 성대모사 대회 있으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참여해주시고 저희가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안전운전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 성대모사까지 이거 참 오늘 컨텐츠가 알차네. 자, 다음 빵댕이 갑니다. 전화 주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 황제파워에 뭐 문자를 보내신 분들 그리고 나 연락 주세요라고 자기소개 써놓으신 분들한테 전화가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화기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3 받았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자, 반갑습니다. 속담 릴레이 갈게요.
2: 네.
1: 자, 개천에서 하나 둘 셋
2: 용 났다.
1: 용 났다예요?
2: 용이 용?
1: 개천에서
2: 용 됐다?
1: 용 됐다. 용 난다. 용 났다가 아니고 용 된다도 아니고 용 난다였습니다. 용됐다. 개천에서 너 참 개천에서 용됐다. 아, 진짜 용됐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너 용됐다가 사실 제일 좋기는 하죠. 이게 사실 우리 빵댕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제일 좋아요. 이미 된 거잖아요. 야, 저거 아주 개천에서 용됐다. 용됐어. 사실 이 말도 쓰기는 해요. 7199님 갈수록 최산. 좋은데요. 오늘 근데 컨디션 좋은데 계속 하고 싶다. 이것만 계속 하고 싶다. 자, 일단 김민영님께서 개천에서 용 죽겠지로. 용들이 몸살을 앓고 있네요. 자, 여기서 좀 더 많은 분들 연결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릴레이 퀴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혁오의 와리가리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4부로 넘어갈게요. 우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따 봐요.

0: 박하선의 시내 타운.
1: 엄마 나도 해볼래. 박하선의 시내 타운.
0: 아유 잘하네.
1: 매일 오전 11시 우리 엄마 방송에 놀러 오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누가 자꾸 이것저것 세세히 물어보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꼬치꼬치라고 표현할까요? 그 비밀은 어원에 숨어 있습니다. 꼬치꼬치는 길고 뾰족한 꼬챙이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꼬챙이처럼 몹시 여위고 마른 모습을 뜻했고요. 꼬챙이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특징 때문에 예리하게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는 뜻도 생겼다고 해요. 낱낱이 따지고 캐묻는다거나 몹시 여위고 마른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꼬치꼬치. 뜻은 달라도 같은 말에서 나온 표현이라니 흥미롭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결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0: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9월 1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색한 친구와 전철에서 단둘이 마주쳤네요. 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 이 대화 이후로 휴대폰만 죽어라 들어보면서 서로 네, 못 본 척하고 있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13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다락방 청소를 하다가 액자 뒤에서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현금 봉투를 발견했어요. 눈으로 대충 세봐도 100만원은 훌쩍 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봉투째로 싹쓸이하자니 남편이 알아채면 거품 물고 쓰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발견한 제 노고를 그냥 지나치자니 또 좀 서운하고요. 빵디, 발견자 수고비로 몇 장 정도 챙겨도 되는 걸까요? 서로서로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좋게 좋게 묻어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네, 오늘은 공돈 생기신 138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아, 지금 이게 이 금액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 1388님께서는 불로소득이란 말이죠.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에게 항상 떼는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3.3%를 제외하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에 0.033을 곱하면 33,000원 정도 떼면은 괜찮긴 한데, 그럼 또 서운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로 한번 올려볼까요? 10% 정도니까 1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도착했을 때 딜을 보면 이미 늦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자로 딜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라는 노래입니다. 문자 시작에 안녕하세요,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 청소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쓰레기통에 넣을까요? 아니면 세금 떼고 다시 놔둘까요? 라고 권유림님. 아, 센데요. 복권은 30% 떼니까 30만원 어때요? 5511님. 한 20만원 정도는 빼도 남자들은 모름. 근데 이게 이제 만원짜리로 있었을 때 20 정도 빼도 되는데 5만원짜리면 티가 확 나거든요. 최우형님. 더 클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우영님께서 농사를 짓자는 말인데, 이게 100만원에서 끝날 사이즈인지 아니면 이 열매가 모른 척 했을 때 더욱더 불어나서 이 퍼센테이지로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늘잖아요. 그때까지 가는지 이거 1388님께서

당장 딜하고 싶으면은 제 말대로 문자로 보내시고 아니면 우영님 말대로 더 클 때까지 열매가 더 커질 때까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열매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두리안만해졌을 때 수박이나 두리안만해졌을 때 수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자, 오늘은 신이 많이 나신 1388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삐삐밴드 안녕하세요.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ro, welcome to...

0: 으로 월립해 달려가보는 겁니다. 여기는 노래도 1등, 청취율도 1등, 신나는 것도 1등, 1등 라디오 황제 파워의 월립배.
1: 월립배가 너무 재밌어요.
0: 오늘 월립배 카라의 점핑으로 신나게 출발합니다. 자, 밤댕이들아,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다.

0: 신차는 중인데 노래 나오면 뛰고 빵디 멘트는 걸어요. 그렇다면 멘트를 줄이고 노래를 지금부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운동하셔요.
1: 좋았어.
0: 뭔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우리 황제 파워를 귀로 담아내시는 모든 분들
2: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0: 악착같이 행복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6시까지 전속력 달릴 예정스. 오케이.
1: 좋았어.
0: 남정훈님, 내 인생 라디오 댓글 처음이에요. 이럴 수가. 정훈님 영광입니다. 황제 파워 기분 좋아. 정훈님의 기분은 앞으로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황제 파워가 책임지는 걸로.
1: 사랑해요.
3: 잘 뺀다고 말했다. 잘 뺀다고 말했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4: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제가 오늘 바깥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한참 전부터, 사실은 아까 일부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뭘 먹을까? 오늘 날씨가 뭘 제대로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아, 이 음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에추 쌈으로 가겠습니다. 제육 쌈밥으로 진행시켜! 신나죠? 제육볶음이랑 제육쌈밥은 아예 다릅니다. 제육볶음은 쌈이 없고 제육쌈밥은 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용 조용 임팔라 조용! 그게 뭐가 다르냐고. 제육쌈밥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럼 밥이랑 김이랑 따로. 자, 다음 곡입니다. 티아라로.

0: 신혜님 황제 파워 즐겨주셔서 감사. 1582님 처음으로 혼자 외근 가는 날이라 잔뜩 긴장했는데 무사히 잘 끝냈어요. 저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가 좋습니다요.
1: 좋았어.
0: 일하러 가도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선임이랑 같이 가면 매미 불편. 김선민님 또 왔다 을왕리 DJ. 을왕리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월미도예요.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 자, 은미님 앞으로도 우리 황제 파워
2: 잘 부탁합니다.
0: 이경홍의 빵디 오늘 진행이 너무 좋아요.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가. 앞으로 레키남이라 불러주십시오. 레키 이 녀석. 가래끼가 나니까 진행 실력이 올라갔어요. 7195님 러비더비도 좋지만 전 제육더비. 제육 먹을 생각에 지금 신이가 잔뜩 가버렸습니다. 제육 달달 매콤 허니 굉장히 맛있죠. 거기다가 쌈장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권규현님.
1: 재성이 형이 신나니까 보기 좋다.
2: 사랑해요.
1: 그건 어디 입원에 있는 환자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저 입원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다를게요 여러분. 제육더비러 어어어 제육더비러 어어어 어린이 어른이들은
3: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1: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우영식님. 어제 빵디 덕분에 저녁에 중국 요리 먹었어요. 그때 집 앞 다래성에서 야끼만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래 끼.

훈제 깻잎 쌈 싸먹어도 되나요? 왜 안 됩니까? 무쌈은 그리고 왜 빠뜨렸어요? 오리 훈제 먹을 거면 무쌈도 같이 가야 돼! 김예원님, 황제파 얻었다가 밥을 데워 먹었어요. 아, 아까 개밥에 물 말하라고, 개밥의 도토리를 개밥에 물 말하라고 해주신 분. 자, 제육쌈밥에 국은 이걸로 가십시오. 불락비 베리군. 4664님, 저 개밥에 도토리 속쌈 슬림빵댕인데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인데 강아지들아 미안해. No doubt 난 네가 잘 변화되는 순간. 이 노래 왜 이렇게 신나지 항상. 넌 넋이 나가야 돼. 개체 개체야야. 1, 2, 3, 4, 출발!

대하고 있다는 아들 때문에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학습지 숙제를 안 해도 이렇게 벼락치기라도 하는 아들 의지 칭찬해 칭찬해. 학습절 시간 다 됐어. 정적을 깨워 적당히 숙제할 생각은 버려 스투핏. 자 엄지를 세워 학습지 선생님을 모셔 이 구역에 미친 듯이 모여서 숙제 검사.

0: 얼음 김정현님 제육쌈밥에 제육 비빔밥까지 먹으면 진짜 극락합니다. 그리고 레기남 삼행시가 도착했네요. 3084님 레 라디오에서 끼 끼니 때우는 남 남자
1: 좋았어.
0: 삼행시는 언제나 환영이죠. 저 여드를 간다 안 나오면 저드를 간다
2: 정신 차려.
0: 0697님 나는 포켓남 키링남 다 필요 없고 레끼남이 좋더라. 네, 레끼남 다래끼남을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4끼를 먹는 레끼남도 네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진짜 이제 라방을 합니다. 오후 3시에 너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에라우 치시면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황제파워를 즐길 수가 있고요. 9월도 황제파워와 함께 아 오늘 지금 9월 첫날인데 시간 진짜 빠르죠. 이 입에 좀 달고 살게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다.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가 귀하다라는 말씀. 9월도 황제파워랑 재밌게 놀자고요. 남은 날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준비했습니다. 8183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같이 들으면서 집으로 갈게요. 저도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Hi,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5: 선팅은 어버브.
4: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5: 어버브 선팅 할 때는
4: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5: 어버브 선팅.
6: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의 기한 팔사
7: 장도연입니다.
6: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7: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6: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에는
7: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에서 방송됩니다.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내린비는 가을비라고 불러도 되겠죠? 9월이니까요. 어제도 내리고 오늘도 내린 비지만 어제비는 여름비, 오늘비는 가을비 맞습니다. 여름비는 싹, 가을비는 추적추적. 여름비가 더위를 식혀준다면 가을비는 왠지 시간을 적셔주는 느낌? 추적추적, 부슬부슬, 때로는 후두둑. 비와 함께 성큼성큼 시간은 잘도 갑니다.

교현 광화문에서 박서현의 러브게임 9월 첫째 날 첫 곡이었습니다. 김재영님, 교현님 목소리 들으니까 가을 감성 완전 충만입니다. 최성민님, 깜놀.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지금 딱 광화문 앞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첫 곡으로 교현 광화문에서를 틀어주다니 마치 라송이 나를 보고 틀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첫 곡부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최성민님, 이게 이제 저하고의 추억인 거죠. 예, 나중에 두고두고 오래오래 아 맞아 2026년 9월 첫째 날 내 문자가 소개됐는데 이런 추억들 광화문에서라는 노래를 듣고 제가 이렇게 멘트해드린 거 최성민님 선물도 갈 거예요.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주세요. 7199님 어제는 좀 후덥지근한 비였는데 오늘은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는 비였어요. 야 요런 거 진짜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장윤선님 라송 여기 부산은 폭염으로 찜

0: 보통입니다. 가을비 한번 내려주면 선선한 바람으로 마지막 더위가 씻겨 내려갈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오늘 그죠? 아직은 더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뭐 민소매로 오늘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왠지 가을비 같고 왠지 긴팔 셔츠 하나쯤 걸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늘이 9월 첫째 날이라 그래요. 오늘의 가을 느낌 문자 주제입니다. 뭐 어제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죠. 하지만 나 여기서 가을 느낌 받았다. 저는 오늘 큐시트에 9월 1일 딱 써져 있는데 그냥 왠지 그냥 9 숫자에 가을 같았어요. 자, 가을 느낌 받았던 것 보내주세요. 혹시 가을? 이런 생각 하는 거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9월의 첫날이라 오늘은 아 말고 여러분 뜨아 아주 그냥 펄펄 끓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갈 겁니다.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 광고 뒤부터는 읽어드린 일부에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따뜻한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한 잔씩 갈 테니까 참여해주세요. 오늘 느낀 가을 느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박혜은 님이 가을비 하니까 갈비가 먹고 싶어요. 응? 가을비하고 갈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가을비 갈비 갈비 갈비 갈비 갈비 이래가지고 와 대박 그래서 갈비인가 봐요. 어? 오늘 저녁에 갈비 저도 먹고 싶네요. 박혜은 님 뜨아갑니다. 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가을 느낌 받으신 분들 올려주시고 오늘 3, 4분은 뮤직큐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또 많이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샤브올데이.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바람이 분다 이소라. 8552님, 저는 드라마 촬영 보조 스텝인데 지금 현장에 촬영할 무대가 완성이 덜 돼서요. 잠시 라디오 들으면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한 씬을 찍기 위해 수도 없이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럴 땐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일인데 오지혁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오지혁 씨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기다리다가 예 지금 또 막 촬영 막 스탠바이 하라 그래가지고 준비해 주려고 못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오지영님 오늘 생일 잘 보내시고 이제 선물이 갈 거니까 나중에 알겠죠. 내 사연이 소개가 됐구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가을 느낌 이어드려요.

표현은 오늘의 가을 느낌. 오늘 짧은 소매 티셔츠 입었다가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7부 소매로 갈아입었어요. 어쩐지 오늘이 9월이었군요. 3874님,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분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선물로 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7부, 점점 8부, 9부, 이제 나중에 목 터틀까지 가겠죠. 예. 0127님, 밥 먹으러 나갔는데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 온 뒤 많이 시원해진 느낌. 진짜 여러분 잠자리 보셨어요? 잠자리가 막 잽싸고 빠르진 않은데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1830님, 바닷가 앞이라 단풍이 일찍 들었나 봐요. 올해 첫 단풍, 여기는 시흥 오이도입니다. 인증샷이 왔는데 여러분, 비에 또 단풍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저도 올해 첫 단풍을 이렇게 보네요. 시흥 오이도에서 감사합니다. 송설아님, 9월 첫째 날이라 아이 어린이집 식단표가 새로 나왔어요. 추석이라고 식단표에 송편이 그려져 있었는데 정말 가을 같더라고요. 여러분 10월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25일이에요. 25일. 벌써 오늘 하루는 갔고 추석이 2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도 늘 10월에 했거든요. 여러분 9월에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전야제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예. 불꽃축제 10월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끼게 됩니다. 557님,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아이 픽업할 때 하늘 보며 감탄했는데 내려주고 커피 사다가 빵 보면서 빵순이 입 터졌어요. 근데 빵집 옆 떡볶이집 튀김까지 보이길래 또 입맛을 다셨네요. 가을 맞나봐요. 뭐든 다 맛있게 보이는 입맛 싹 도는 계절. 여러분 가을의 매직입니다.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죠? 인정. 박지혜님, 저는 문화센터 강사예요. 9월 1일 오늘 가을학기 첫 수업을 신나게 하고는 퇴근 중. 이렇게 가을 시작이구나 하며 가을의 시작을 느껴요. 맞아.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들은 오늘 첫째 날 또 9월 해서 가을이 훅 온 것 같죠. 날씨 최전선인 카페에서 일해요. 오늘 스팀 무지하게 만들었네요. 스팀 주문 많아지면 아 가을이구나 싶어요. 0537님 그렇군요. 스팀 따뜻함 이런 것들이 가을에 주문이 또 많아지겠죠.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뜨아 선물로 가고요. 9248님 리슨네어 러브 어택을 신청하셨는데 9월 첫날 퇴근길부터 비가 내려서 버스 안에 앉아 빗소리 들으며 조용히 멍 때리는 중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이 기분 살짝 띄워보고 싶어서 이 곡을 신청하신 거예요. 러브 어택 리센네.

리센은 러브어택 지금도 예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러브어택 백승숙님 헉 불꽃놀이 9월에 하는 거 언니 덕분에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항상 쭉 이제까지 10월에 했어가지고 저도 9월에 하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근데 전야제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메인은 토요일이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 불꽃 축제 제가 봤을 때마다 꽤 괜찮았어요. 예, 추천합니다. 김옥란님 과일 가게에 대추가 나왔더라고요. 가을 느낌으로 한 팩 사 먹었네요. 벌써 대추 나왔어요. 이야 정말 가을이네요. 8683님 저는 TV 홈쇼핑에 버건디 컬러 가디건이 나오면 가을이구나 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요. 가디건 자체가 여름에는 이제 잘 뭐 얇은 걸 입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버건디 컬러 그죠? 예, 버건디 요즘에 브라운 컬러, 프롬 컬러 이런 것들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모두 다 뜨아 선물로 가고요. 크러쉬와 로꼬가 함께합니다. 아마도 그건.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계절이 바뀌면서 대청소와 이불빨래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묵은 때가 말끔히 지워집니다. 특히 이불은 미온수로 때를 불려 세탁한 뒤에 볕이 좋은 날 바짝 말려주면 자연스럽게 살균까지 되는데요. 헹굼물이 적게 들어서 수자원을 아끼고 강으로 흘러가는 물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환절기 청소엔 천연 세제로 물 환경도 지키고 뽀득뽀득한 개운함까지 챙기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2: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법칙. 27. 한창 이쁠 나이. 하지만 저는 늘 집안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휴기질환을 앓게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부터 발끝까지 울긋불긋, 심할 때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떨어져 지낸 지 어느덧 3년. 30대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 몇 안 남은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죠. 올 수 있겠어? 나는 네가 오면 너무 좋은데.

네, 힘들면 마음으로만 축하해줘도 괜찮아. 그래도 가야지. 네 결혼식인데 갈게. 저에게는 큰 결혼식이

0: 내 친구 정말 이쁘다.
1: 식 올리기 전부터 울음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좋았습니다. 결혼식 내내 기뻤고요. 간만에 만나는 다른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아픈 걸 잊을 수 있었던 하루였죠. 그리고 며칠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죠. 있잖아, 결혼식 때 널 보고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연락처 줘도 될까? 뭐? 아, 그날? 말도 안 돼. 누군데? 실은 나도 잘 몰라. 그냥 친랑 친구인데. 아니, 근데 신랑 말로는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래. 준다. 응? 준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도 꼭 받아. 야, 야.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거절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고 묻지도 않은 일상을 늘어놨습니다. 집에만 있던 저에겐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았죠.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파서 늘 집에만 있어요. 그래도 그때 결혼식에 오셨잖아요. 전혀 아픈 티 안 나던데. 티가 안 나긴요. 얼굴은 빨개가지고. 왜요? 그래서 더 귀여웠는데. 그럼 혹시 가고 싶은 곳 없어요? 저랑 같이 가요.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더라. 생각을 하다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이런데 얼마나 오는지. 와.
2: 아유, 저도요. 참, 그 덕분에 놀이공원을 다 와보네요.
1: 우리 저거 타볼래요?
2: 저거요? 아, 저 돌아가는 거요?
1: 왜요? 놀이기구 잘 못 타요?
2: 아, 아닙니다. 잘 탑니다. 타죠. 잘 탑니다. 가죠.
1: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남자 고소공포증에 물도 무서워하는 사람이란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 우리는 마치 아이처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남편이 되어 소꿉놀이 하듯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지요.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지금 저는 웬만한 일상생활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병도 많이 나았고요. 나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소중한 사랑, 그리고 소중한 친구. 이 둘만 있다면 세상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스피카, 너 때문에 였습니다. 오늘 하소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어요. 너 때문에. 8917님, 이거 완전 한 편의 드라마 아닌가요? 소중한 남편, 친구, 다 가졌네, 다 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또 드라마 같은 전개가 있어요. 이런 게 된다니. 그러니까 만날 사람은 다 만나.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맨날 이분은 집에만 정말 그냥 계속 고립 된 그런 형태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 한 번 나갔는데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 와, 정말 놀랍습니다. 0005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진짜.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진짜 이분 문자에 너무 공감합니다. 서윤희님, 친구를 먼저 걱정해주는 신부의 마음도 너무 예쁘네요. 또 박용숙님, 우리 딸이 같은 병이었어요. 힘내요. 우리 딸도 고생 많이 하다가 드디어 완치했어요. 야, 이게 완치가 또 되는 병이라 완치를 했습니다. 이분도 하소희님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근데 친구가 이제 1등 공신이죠. 사실은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집 밖을 나서면서 이제 거기서 또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연락처도 또 중간에 연결해줬고 예.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날 용기 내서 제게 다가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나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웃게 해줄게. 사랑해. 아주 모든 문장 끝마다 하트가 여러분 뿅뿅뿅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갈 거예요. 하소희님. 그리고 주간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9월에는 고주파 홈디바이스를 특별히 선물합니다. 주간베스트 되시면 예, 그 후보가 되셨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남기시면 됩니다. Mark to marry me.

0: 다비치 너의 편이 돼줄게. 박현일님, 어우 오늘 선곡이 아주 몽글몽글 그렇습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또 뮤직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0: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나송, 지금 여기 명동인데 바람 맞았어요. 친구가 비 와서 종일 잤대요. 저도 비 와서 귀찮은 거 일부러 나왔는데 그냥 집에 갈까요? 혼영이라도 할까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K-윌 이러지만 제발. 장세정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친구 너무하네 진짜. 혼영 추천합니다. 혼영. K-윌 이러지마 제발 듣고요. 이분께는 선물 갑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뮤직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미스트롯 포우치인 이소나입니다. 작년에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저는 현역 4년차 무명 가수였고 제작진 예선에서만 두 번 탈락한 경험도 있었죠. 그럼에도 다시 도전한 이유는 노래는 제게 분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에도 좋은 날에도 언제나 저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할 거니까요. 늘 함께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스감지기가 참 든든합니다.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는 가스감지기가 늘 함께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안전이 완전해지는 거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언니구저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 만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 만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억 히읗. 오늘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이것을 했습니다. 뉴스 보니까 이것 시즌을 맞아서 등하굣길 스쿨존 어린이 교육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출퇴근길 학교 주변 지나칠 때 서행운전 기억해 주시고요. 학부모들에게는 드디어 찾아온 자유의 시간이자 학생들에게는 2학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억 히읗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냥냥냥아 학교를 안 갔어 였고요. 오늘 정답은 개학입니다. 엄마가 미치기 전에 하는 개학. 엄마가 미치나요? 개학 없으면 안 되나요? 3828님 귀엽습니다. 드디어 전쟁 시작이네요. 개학 보내주신 전쟁 시작이다. 선생님이실까요? 9969님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저번 주에 계약해서 지난주부터 자유 하신 구하나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기역 히웃으로 구함 애인 구함 구함 김효민님 구해지길 바래요. 고흐가 왔습니다. 기역 히웃 인상파화가 고흐 7189님 주셨고요. 감회 가 되네요. 둘째가 생겼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고 감회가 새롭네요. 창비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회 그리고 공항 비행기 타러 가고 싶다며 공항 2986님 또 김유진님 결혼 결혼도 기억 히읗이네요. 자 이 중에서 정창빈님 그리고 김효민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뮤직큐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0: 이제 어디서나 정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8: I love you
7: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8: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7: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8: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9: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팝송, 트로트, 객관식, 주관식 모두 환영합니다. 참신한 퀴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선물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퀴즈 출제해 주신 2312님께 선물 갑니다. 카라 음악을 신청하셨어요. 카라 주관식입니다. 배우 이병헌, 송승헌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주헌 애칭을 보내주세요. 자, 이병헌, 송승헌 그리고 몬스타엑스 주헌의 애칭은 정답이 수십 번 나옵니다. 예,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이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정답 다 아셨죠? 예, 엄청 많이 나옵니다. 허니, 허니, 병허니, 승허니, 주허니 해서 허니가 정답이고요. 김은비님, 허니, 나의 허니는 어딨냐고. 7858님, 또 연애할 때 신랑을 그렇게 불렀는데 허니, 결혼 20년째인 지금은 못하쥬 이렇게 왔어요. 아, 오늘 한번 해봐요. 선물 갈 거예요. 0516님 이 세 분께는 선물 갈 거니까 오늘 한번 불러줘요. 자, 오답자 중에는 큐티 허니가 있어요. 아유미의 큐티 허니. 6615님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퀴즈 출제자 8585님 선물 가고요. 잔나비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소연이 대식가 김숙가 캠핑을 갔다. 저녁으로 라면을 끓이는데 박소연이 한 개만 끓이자 김숙이 아유 그 누구 코에 붙여 라며 더 끓이라고 했습니다. 박소연이 그럼 몇 개를 더 넣을까? 라고 하자 김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라면이 몇 개를 더 넣어야 될까요? 김숙 씨하고 먹으려면 몇 개를 더 넣을까라는 박소연의 질문에 김숙은 짧게 대답했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세요.

정답 아셨나요? 두 개 더. 아, 이윤님. 아, 내가 다 먹어. 두 개 더. 이거죠. 그래서 7548님, 이창희님, 8918님 두 개 더 선물 갑니다. 오답자 중에 센스 있는 오답으로 반이 왔어요. 이정현의 반. 반 정도 더 늘만도 하죠. 허수진님 주셨고 4146님은 1과 2분의 1. 하나하고 반은 좀 더 넣어야 된다 해서 투트의 1과 2분의 1. 그리고 박영호님이 몇 개 더 넣어? 신세계. 예. 부하걸의 신세계라는 곡이 있어요. 신세계. 근데 이제 그냥 소리로만 들으면 신세계. 야, 신세계 다 들어갈 냄비도 없지만 신세계가 너무 획기적인 대답이어서 박영호님께 선물 갑니다. 자, 퀴즈 출제자 4522님 선물 가고요. 이분은 휘성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휘성. 해지대지가 결막염에 걸려 안대를 차고 출근했다. 화장실에서 눈에 약을 넣으려고 잠시 안대를 빼서 세면대에 올려놨는데 화장실에 들어온 청소부 아주머니가 안대를 집으려고 하자 해지대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거 잡으면 안 되는데 안대를 집으려고 하자 해지대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안 돼, 나요. 딱 나요. 안 되나요? 이래서 정답은 안 되나요? 였습니다. 안 돼, 놔요. 눈병 옮겨요. 이렇게 2888님, 그리고 1245님, 김규준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Don't touch me. 김상우님이 환불 원정대요. Don't touch me. 예, 그리고 지지지지 더러우니까 나요. 지지지지 아주머니 이렇게 해서 또 지지 예, 소녀시대 지가 박은영님 보내주셨고요. 있다 있다 있다요. 지금 놔주세요. 이따가 버려도 돼요. 있다 있다 장윤정의 있다 있다요. 6922님 또 오답으로 넣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김상우님께 선물 갑니다. 자, 미미의 신곡입니다. 비시 바시 보시 듣고 잠시 후 4부에는 듀엣 큐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금잔디입니다. 음악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하자인데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참 많은 걸 배우면서 저 역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더 당차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들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뛰고 있고요. 오래오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 매력 열심히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금잔디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허밍. 멜로디만 듣고 어떤 곡인지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추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저희가 허밍만 해드리기 때문에 추리를 좀 하셔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5737님 퇴근길에 웃으려고 이 코너 듣습니다. 오늘도 좀 웃겨주세요. 아,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웃긴 코너는 아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진지한 코너인데 오늘 또 특별히 예, 좀 9월 1일이고 해가지고 또 가을 느낌으로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 8884님이 비오는 화요일 귀신 나올 것 같은 고음 부탁해요. 아, 이분 참 좀 전에 우리 작가하고 저음으로 하기로 한번 좀 이렇게 맞춰봤는데 아, 이분이 또 고음을 부탁해셔가지고 한번 두 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볼게요.

자, 이게 너무 저음이었나? 이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저음이었어요? 괜찮았나요? 이건데 고음으로 하면 또 이게 어떤 느낌일지 몰라가지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

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분한테 특별히 또 고음을 부탁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올려볼게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버스커버스커 힌트송이었습니다. 양은정님이 이래도 웃긴 코너가 아니었나요? 9032님 이 정도면 백고동 소리인데 여러분 문자에 제가 웃습니다. 9909님이 잡살떡 메밀묵 이게 왔어요. 예,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달라니까 잡살떡 근데 잡살떡 이렇게 들으신 분이 또 안개비 이렇게 조명은 이거 알아요?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고 8258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야야히 야야호 이거 누나의 꿈 아니냐면서 현영의 누나의 꿈을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불러보네요. 예. 그리고 그대 기억이 이게 왔어요. 지난 추억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동욱님이 버지의 가시에 이분께 선물 갑니다. 그리고 25, 21 예, 가을 분위기라서 예, 3699님이 이걸 보내본다고 이거 맞죠? 하셨는데 아 이 곡은 아니었고요. 그 외에 뭐 임기용

이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수 밤바다 버스커 버스커 크크크크 조명옥님 왜요? 왜 웃으세요? 그리고 몇 년을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들렸어요. 여수 밤바다 1918님 축하드립니다. 저의 세계에 오신 걸. 6230님이 답 보내라고 신호에 딱 걸리는 센스. 버스커 버스터 여수 밤바다. 추석 연휴에 여수로 가족여행 계획 중인데 너무 딱이네요. 아들 넷이랑 엄마 아빠 우리 6명 행복하자.